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맞으며 가족들과 함께 들놀이를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 좋은 이들과 함께 가을을 한껏 만끽하면서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수놓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광동성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리호 씨가 고향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 산천을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청춘과 젊음은 모두 떠나가 버렸지만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이 동창생들이랍니다. 훈춘시 정화가의 리영자 씨는 졸업 50주년을 맞으며 훈춘시 2중 67기 전체 졸업생들이 만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기러기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훈춘시 2중 67기 전체 졸업생들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한국에 계시는 최매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매화 씨는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는 동생에게 축복을 보내왔습니다. 최매화 씨는 비록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동생 신혼부부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부서 문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 계시는 림장호 씨도 연길시 조양천지에 계시는 어머니 강옥금 씨의 89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봅니다,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2: 서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동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 받침 판례가 틀렸습니다.
3: 예. 아니, 아니,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더풍이 분다 이거겠구만.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3: 아, 도대체,
1: 도대체 무슨,
3: 무슨
1: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붑니다, 돈풍.
2: 네, 시간 경제니까 물론이지요.
1: 예예예. 예,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그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말은 알도를 볼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2: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말은 알도를 보는 바람이라고요?
1: 예.
2: 리 선생님, 그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1: 예, 선생님.
2: 목도를 좀 풀어보자고.
1: 아, 이거 그렇습니까?
2: 네네네.
1: 아,
2: 네,
3: 여보게, 여보.
1: 네.
3: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1: 진짜요?
3: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2: 네,
1: 진짜냐?
2: 네, 알려주세요.
1: 그럼 똑바로 들어보라고?
2: 네.
1: 어떻게 말은 알돈을 버느냐?
3: 어떻게 버느냐?
1: 해마다 잔치라고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쉬는 거야.
3: 아니, 어떻게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셀 수 있나?
1: 왜 못 쉬?
2: 어떻게 쉬는겨요? 어?
1: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3: 아이, 뭐라고. 세상에 그런 바람도 있나?
1: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자네 좀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구를 놀아볼까?
3: 그게 좋겠군.
2: 그게 좋지 뭐.
1: 자,
2: 내일
1: 갑시다. 네,
2: 정말 이거 끼막혀 못 살겠다. 어, 오늘 무슨 일 장마다 보러 나가서 반갑지 않은 사학교 동사 만나가지고 허구 무채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가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 저 남자들 앞에서 해관적 그림의 연애를 어찌 일찍이 시작하는지 피로 가기 바쁘게 시집 갔다던 게 글쎄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기래가 한 스무 살이 시집갔지 가 딸이도 스무 살이다 그 엄마 그 딸이 이런 거 얼쩌나지 그래 내가 어떻게 하니? 아 내일 모레 아 나그네 다니 김처자니 아 딸이 잔치를 한대서 아 나그네를 또 시내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다니라는 건 공자를 제때 발급하는가 쌍하면 자꾸 시기지 모르겠다 이게 될때라
3: 계세요
2: 양국이니
3: 있는가 집에
2: 누구신가
3: 아이고야 있구만 야 있구만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2: 오랜만이다 예.
3: 야 정말 오래간만이요 예. 오래간만이요
2: 예.
3: 아,
2: 어찌다
3: 아이 그런데 어찌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2: 저기 농촌에 갔습니다
3: 농촌에?
2: 예.
3: 아이 거긴 어찌라고요
2: 저 샤가 시켰습니다
3: 이제 뭘까나 이 집에서 계획을 제대로 하는구만 야?
2: 계획 뭐지겠습니까 집에서 공박 잡칠 수는 없고
3: 얼쏘얼쏘
2: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까
4: 야 내사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냅니지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잔치를 하게 됐어
2: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4: 아이 내 네, 한다는 말이지
3: 야야야
2: 내 번 잔까
3: 야 아야 그것도 불새를 물어보니 잘 생각 안 나. 가만 있자 하나 둘 셋 아 다섯 번째
2: 제가 있습니다.
3: 어쨌든
2: 세기상관밥 바부상관밥.
3: 야
4: 아이 그 세기상관 들지 어떻게 바부상관 드는 게.
2: 네 살짜리니까.
4: 야 아니야. 그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기는 몇 달 좀 늦뜨고만 뭐.
2: 걔가 천수라는 게 영 별나.
4: 아니야 아니야
3: 그래서 나는 야 이 잔치라는 게 그래서 바삭하게 하지 말자고 하지 야
4: 아, 그런데 세기 쪽에서 자꾸 제 전혀 라고 사업지로 바뀌었다는지 뵐 수 있어
3: 내 사귀자 여자 여자 쪽에
4: 야야 그거 알아줘야 되지
3: 아, 가만 있자 보자 내 전에 그거 어디다 뒀던가 어 여기 아니구나 여기 있는가? 응 여기 있구만 자 됐어 이 봤어
2: 예
3: 어우야 나그네 같이 야 이놈이 꼬오란데
2: 예
3: 야야 그러게
2: 예
3: 그럼
2: 예.
4: 내 일 바빠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
2: 그래, 그래, 그래.
4: 꼭 갖춰야.
2: 예, 야야야. 웃으라고 안 맞지. 다섯 번째 사람의 청소 하는 저를 큰가봐 메고 다니는 거. 나는 우편 배달 후였어. 내 나중에 피신 보내기 잘했지. 나 그냥 아예 없나 봐.
1: 대부분 머리머니 애들거든. 지지구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저기 시골에 있는 그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1년은 마찰비다. 1년 마찰비. 그래서 어찌나지 집 생각나는지 이렇게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말을 봤다고 그저 대단히 좋아할 겁니다. 그럼 내 또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족 딱 살고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도 한번 뽀뽀르거든.
2: 말 놓지 마. 빨리 말해서 어제 왔는데.
1: 아이고 어제 왔겠어. 내가 당신은 저
2: 아이고 말해 말 놓지 말라는데. 야 좀 나 당신 노래를 하면 말 아이 먹자. 빨리 말하자. 빨리 어제 왔는가.
1: 아, 내 노래로 내 말을
2: 야 하지 말. 빨리 노래를 하자. 어제 왔는가.
1: 어제 왔는가. 안전하서나 다 당신 생각 작게나 다 당신 생각 좋은 다 당신의 때때때 아니 진짜
2: 이러지 말고 해. 망한 데다 어디 가서 이틀이나 사흘을 좀 있다 없어.
1: 아니 진짜 좀
2: 딱 이틀이나 사흘만 있다 없어.
1: 아니 어디 자꾸 사람 도금에 있는 건가 이게.
2: 내일이 머리 금처전에 딸이 잔질해서 피신 보낸대. 이렇게 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그 빨리 피신하란대.
1: 아니 누가 너 오기 싶어서 왔는가.
2: 그래
1: 맨 어제 제야수 없이 김과장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그는 낚시질 왔더군.
2: 어,
1: 아 그래 나를 보기만 와드려 뭐 제 하늘이보다 더 반가운 밤에 변하지 잔치에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 강조를 하더란 말이야.
2: 유 아이들은 그 둘러보지도 않으면 깬다. 아 그래 거기는 당신이 뭐하러 나갔어
1: 뭐. 아니 뭐하러 나가서 부천해가지고 고기를 다 잡아먹게 나갔겠지.
2: 삼성은 내 남편은 우리 뿌리에서 이제 말해. 아 그 나서 나가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가.
1: 아이 빨리 가세요.
2: 아이 글쎄 그러면 말하게 저작
1: 아이 정말 여기 아,
2: 잠깐만. 소리 없어, 친구 동네 친구.
1: 무슨 일이야, 지금? 간 오만에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갔지?
2: 귀신 얽히 나올구만. 야, 그거 어떻게 하면?
1: 무슨 일 왔다 갔? 말해. 무슨 일 우리 집에 왔다 갔나?
2: 어디 나네 불고불게 남이라. 남자 왔다 갔어.
1: 어디 남자 왔나? 어디데? 어?
2: 성광남.
1: 뭐 성광남이?
2: 예.
1: 야, 얘 이름만 이래 그 거분 여자 봐봐 뭐 어둠 샤샤샤샤 말았다 나한테 말라고 우리 집에 왔다.
2: 제발 일이서 갔었던
1: 뭐지 주주주 제발 일이서 왔다
2: 아니 몰리니까 이 남의 집을 생각하는 거 봐라 정말
1: 그래 그 새끼 말라고 보러 가는 거 뭐 말라
2: 잔체를 한다고
1: 뭐 그 집단이
2: 광남이
1: 뭐 또?
2: 예
1: 야 이름만 와느라 뭐 각시를 바꾸는 게 아 덕분에 바꾸듯이 한 거 아니야
2: 그랬을 생각에 손을 흔들기 가서 보내라
1: 아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지
2: 아 없었지 무슨 말이야 이 남의 생각
3: 어머니 집이 오른가 성모님이
1: 두배 성토로 나겠어 뭐 집안에 사람 있어
3: 야 이게 덥다 말이야 야
4: 야 이게 네 말이 옳구나 이게 더우나
3: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1: 야 누구인가
3: 야 이게 야르바래 이게 야 69년도 장일에 집처 영호
1: 에야 나 이제 벌써 옳구나 야 오래간만이다
3: 일생 아바이 됐어 이게
1: 어이 인천아 이 사람이야 내 이전에 집처 같이 내려갔던
5: 안녕하십니까
3: 야야야 여기 와 오지 야
5: 왜
3: 너는 야 지금도 저 여자를 데리고 사니
1: 어 그래 나는 완강하다
3: 반갑다 반갑다
1: 어디 무슨 일
3: 아 내일이 우리야 첫돌 생일이다
1: 아야 네 범인은 나의 얼굴이래 이제 첫돌 시신
3: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정말 모르겠구나 내 자작년에 잔치를 다시 했네라
1: 어?
2: 정말 소원 딱 뿌려 미쳐지겠네
1: 예예 예. 자 그런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그 좀 돌 좀 보러 보자고 하다가
2: 네.
1: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3: 아 어떻게 말이에요
1: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펴내볼까
3: 좋지
1: 그렇게 합시다
2: 이거 봐
1: 어때?
2: 내 사이에야 했음들
1: 아, 내 20상 띵겠다, 20상.
2: 사람 그렇게 말썽도?
1: 아니, 뭐, 내 우리 집에 그 명함장 있는 거야. 몸딱 그대로 정서가 다 붙여보냈는데.
2: 글쎄, 손님 그렇게 많이 오는가?
1: 아, 내 260, 260표가 걸린다. 그래. 한 300명 오겠지.
2: 그러니까 나 한사에 얼마짜리야?
1: 250원짜리 띵겠다.
2: 그러니까 1, 2, 한 사람 100원씩.
1: 그래.
2: 2만 원이네.
1: 그렇지. 그리고 우리하고 술값하고
2: 예.
1: 가서 다 코에 대지 뭐.
2: 그래 뭐.
1: 만원 장담 벌게.
2: 그게 떨어진단 말이야. 머리 좋다. 무슨거겠네 자꾸 또 보고.
1: 아직 내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아직 내 찾아본다.
2: 오,
1: 야. 여기 있구나.
2: 그만하면 되지 무슨.
1: 유병거리야.
2: 유병거리라도 또 이름 같은데 녹이길래.
1: 어제 유병거리라고 모르는가?
2: 녹이.
1: 그 독창 배우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 노래 잘 부른다 이게. 하이 독보이쇼 독보이쇼 하이 헤이
2: 아! 오! 안 만났구만! 그 추천에 생긴 사람이야!
1: 그래 그래 그래 오,
2: 이 사람이 형 잘생겼지?
1: 아, 야야 잘생겼다
2: 어째 그리 잘생겼을까? 나는 이 사람 너무 돌았으면 하겠다 당신보다 더 잘생겼더라
1: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자기 이렇게 부실해져니 왜? 저 유병걸 선생입니까?
2: 있구나.
1: 어째 모르겠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질 갔을 때 내 그 홍총 도마 주제 근무입니까? 아 예예. 예. 저 무슨 일인가 하게 되면은 저 오늘 내가 좀 뒷받나 뒷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 하게 되면 예. 생일 청사 이치입니다. 예. 예. 저 다섯 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2: 오겠다.
1: 오겠다. 이영글이다.
2: 이건 무기인데.
1: 어째 이영글 아버지 모른다 싶은데요.
2: 야, 무슨 거 해?
1: 어서, 문을, 어서, 어서. 이리 가자. 말!
2: 아!
1: 홍선동이 어디 있었고? 뭐지?
2: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알길래? 아,
1: 전번에 내 길을 가다가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2: 그래, 이제.
1: 그 아버지 신분증 아니겠어?
2: 그랬을
1: 때. 그래, 주셨다고, 야.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전화하라면서 알려주더라고.
2: 그 아버지 명하게 생겼지.
1: 아, 아, 그래.
2: 그 머리를 딱. 해봤으면 좋겠다.
1: 저렇게 사람들이.
2: 야, 그 꼬리 올매 재밌었는데 뻔한데 한번 안아봤으면. 아, 이게
1: 지금. 나 집에 사람한테 그냥 불쌍히 놀아가지고.
2: 아니, 그럼 나 유병걸 선생 이게 아무튼 내 중간에 왔다. 아마 이렇게 하고
1: 나갔다. 야, 정말 그.
2: 아이, 그만 해도 저 그런 말이지.
1: 왜? 저 이영구 야바입니까?
2: 있었는데?
1: 아, 예. 어째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 신분증 주셔가지고 아버님께 드렸지 그말입니까?
2: 누구이 대기?
1: 아 예. 예, 저 무슨 인간이 되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2: 이야 난 그 아버지 꼭 보자 했는데 장소를 알려야지 어떻게 온도?
1: 아야. 야. 아니 이번 장에
2: 했는데.
1: 이번 장에 해설 책 다 해줬지.
2: 이야야. 그래. 그래서 보자 했는데.
1: 통 다물래.
2: 기억나 기억나
1: 아 온돌이라
2: 이거 이름 개코 같았다 무슨 이름 한족인도 저쪽인도
1: 아 전번에 우리 집에 와서 온돌 소리하던 나그네 말이야 온돌 소리
2: 그 사람 어떻게 이런데 온돌
1: 아 그 사람 전번에 그럴 때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 전화하라면서 내가 전화번호 적어주더란 말이야
2: 그거는 그런 일감이 있으면 제게 전화해달라 했지
1: 어?
2: 이 모조리야
3: 축하한다.
1: 예, 예. 아, 바쁘신 애들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3: 아, 일단 와야지.
1: 예, 예, 예.
3: 야, 야, 야.
1: 저.
3: 아, 이게 어째 이렇게.
2: 예?
3: 내 지내 일찍이 왔지, 인가?
1: 아, 아니, 이제 곧 올겠다.
2: 예.

0: 먼저 저 한번 하실게요.
1: 예, 저기 그래.
2: 야, 그래.
1: 요즘 저 어거 사이코 꼬마 거기 앉아.
2: 야, 야, 그래지.
1: 술은 딱 카레 마임서.
2: 그래.
1: 새끼랑 먼저 잡수었어. 내 잡수라 했어.
0: 예, 내 전화 지금 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1: 내 잡수라 했는데. 그나저나 이거 봐라. 유수씨 다드는 게 어때 손님이 아예 오는 거야?
0: 글쎄 이 자식아 다드는 게 어째 오는 건데?
1: 이거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거 보면 사예야 하잔데 내 말 아이 듣던 게
0: 좀 가만 생각 좀 혼자 편해!
2: 일로! 일로!
0: 아이고!
1: 언제 벌써 나온다?
2: 아이고! 당시 오늘이 삼만 먹고 체랬구나 야
0: 술안담도 짜는 게 벌써 있어가지고
2: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잘 가시오.
0: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2: 예, 그래지.
0: 어, 다시!
1: 우리 숙한도 다 음식을 어떻게 저거저나 대접하면 고맙단 소리나 듣지. 내 말은 절대 안 듣지. 나온 거 물려준다 했던데 내 말 안 듣는 게 그나저나 간에 체질 얼마를 내놓었었던
0: 어디 당신 아이 줄게
1: 아 당신 아이 줄 돈도
0: 아 나도 당신 받았는데 내가 돈을 오고 내가 당신은 태워버리지
1: 아이가 됐는데 야
0: 아이 뭐야
1: 어찌나 한 사람 왔다는 것도 빈게 그냥 그대로 먹고 갔지 내 말 안 듣는 게 어찌게 했느냐
0: 뭐래 진짜 인생에 살지 마자 잠깐 체대가 되지
2: 여기
1: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네
0: 꼼수박질 냈습니다
3: 정말 참새방 아까는 지났던 그래
1: 네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는 적게 하고
1: 네 생일은 적당하게 즐거
3: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주다 이거지 뭡니까
0: 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4: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저연석에서 피 흘리며 싸워온 혁명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춘시에 계시는 열사 유가족 전옥원 씨는 열사이신 아버지 전웅문 씨를 그리면서 노래 부모님 사랑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모든 열사 가족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이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이 있습니다. 연계식 건공가도 장생사회구역의 송삼식 씨는 항상 사위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장모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장백상 기슭은 나의 집을 요청해왔습니다. 연영성 청운현에 계시는 송삼식 씨 장모님께서 사위가 요청한 노래를 들으시면서 즐거운 생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련영성 대련시에 계시는 리성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늘은 연길시에 계시는 리성호 씨 어머니의 88세 생신날을 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외지에 있다 보니 어머니의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여청아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싶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맡기는 예쁜 코스모스들이 가을이 왔다고 재잘거리는 것 같습니다. 환하게 웃는 코스모스처럼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어느 아름다운 곳으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동네 조그만 문구점이 몇몇 아이들로 부산스럽습니다. 생일을 맞은 친구가 있는 건지 각자 선물을 고르고 카드를 정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선물이 좋을지, 어떤 말로 이 친구를 기쁘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내내 상기돼 있다는 걸 정작 본인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일, 내가 먼저 설레고 내가 먼저 들뜨는 일이었습니다.

선물을 주는 입장이 되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세요? 아, 저 사람은 뭘 받으면 좋아할까? 혹은 지나치듯 뭔가 갖고 싶다거나 뭔가 좋다고 한 적은 없었던가를 떠올리기도 하죠. 상대방이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할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은 사실 받는 사람보다 몇 배로 더욱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성 클럽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림춘화 작가님의 글 동틀녘의 추위를 이겨내고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상서로운 일이라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다. 하얀 눈길에 발자국을 나란히 찍으며 우리는 두 손을 꼭 잡고 그 어떤 역경에 부딪히더라도 절대로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헤쳐나가자고 굳게 다짐했다. 결혼 이듬해 귀여운 아들애가 태어났다. 길다란 속눈썹이며 하야말쑥한 살결이며 어디를 봐도 앞으로 인물이 훤할 것 같았다. 거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엄마인 나의 눈에는 갓 태어난 아들애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었다. 아이는 우리 부부를 부모라는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했다. 아이의 출생으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됐다. 아들애는 나의 삶의 희망이자 원동력이었고 전부였다. 아들을 훌륭히 키워내어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빈 주먹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현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반대로 갔다. 결혼식 날 눈이 내려 잘 살 거라던 하객들의 축복과는 달리 인생살이를 미처 터득하기도 전에 삶은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을 일찍 안겨줬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한 번도 외박을 안 하던 남편이 날이 새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안절부절 못하던 나는 부랴부랴 첫 버스를 타고 무작정 시집 마을로 향했다. 외출이라고는 평소에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다였던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지 않은 이상 어디로 갔단 말인가. 온 마을을 샅샅이 찾아봐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다. 바로 그때 철로 공안국 지프차가 큰 집 옆에 멈춰 서더니 경찰복을 입은 사람이 내려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님, 놀라지 마십시오. 대개 아들이 시공 중인 하동철 다리에서 추락했는데 다행히 철로 순시원이 발견하고 이미 병원으로 호송했습니다. 하동철 다리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필수로 경유하는 곳이다. 짐작해보면 전날 저녁 지부회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에 사고가 났던 것이다. 그 높은 철다리에서 쇠붙이마저 얼어붙은 땅에 떨어지면 부서질 텐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할까?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시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져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다. 갑자기 들이닥친 청천벽력 같은 재난 앞에서 나는 눈앞이 캄캄해 났지만 나까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것 같아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달래고 정신을 차리기로 다짐했다. 하늘은 정말 나에게 무심했다. 몇 해 전 하룻밤새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은 아픈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또 한 번 이런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다니. 나는 눈물을 쏟을 틈도 없이 급히 차에 앉아 병원으로 향했다. 남편은 간단히 응급처치만 받고 복도 한켠의 의자에 혼수상태로 누워있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통통 부어 원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그이는 구급용 침대에 실려 엑스레이를 찍고 곧이어 구급실로 옮겨졌다. 의사가 나를 불렀다. 검사 결과 머리와 사지에 다발성 골절이 있고 쇄술에 긁혀 근육도 여러 곳이 찢어졌어. 가장 시급한 건 앞니바 뼈가 부서지면서 심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데 이로 인해 뇌 조직이 압박받고 있어. 수시로 목숨이 위태롭소. 수술하면 1%라도 생존할 희망이 있긴 하지만. 빨리 수술해 주세요. 남편을 꼭 살려야 해요.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에 나는 의사 선생님에게 애원했다. 그럼 어서 가서 입원 수속을 하오. 뒤따라온 큰 시형이 급히 은행에 달려가 1,000원을 인출해 와서 입원 수속을 끝내고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장장 6시간이 지났어야 그 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마취 효과가 사라지자 남편은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해 광기를 부렸다. 머리에 감은 붕대를 마구 잡아뜯고 온 병동이 떠나갈 듯 고함을 질렀다. 진통제를 맞고서야 겨우 헌건히 잠이 들었다. 이런 남편을 지켜보는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울었다. 3살밖에 안 된 어린 아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깨어나 주세요. 당신은 우리를 두고 이렇게 떠나면 안 돼요. 나는 수없이 빌고 또 빌었다. 구급실에 있는 12일 동안 나는 잠시도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고 간호사로 일해오면서 익힌 경험으로 정성을 다해 남편을 간호했다. 가래가 기도를 막아 질식할까봐 수시로 가래를 뽑아줬고 자주 청진하며 조금이라도 이상이 보이면 즉시 의사를 불러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욕창이 생길까봐 자주 자세를 바꿔줬다. 그렇게 몇 번이나 생사의 갈림목에서 헤매던 남편은 가장 위험한 고비인 사흘을 견뎌냈고 일주일이 지나자 점차 진통제를 맞는 횟수도 줄었으며 고함도 지르지 않았다. 그러고 보면 남편은 정말 강인한 사람이었다. 온몸이 만신창이 됐으니 통증이 얼마나 심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진통제를 너무 많이 맞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질까봐 종종 참아냈다. 가끔은 너무 아파 이마에서 비지땀이 흘러내렸지만 이를 악물고 주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천만다행으로 하루가 다르게 남편의 상태는 현저히 좋아졌다. 실명할지도 모른다던 두 눈도 점차 시력을 되찾고 부서진 무릎뼈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빠른 호전에 의사들도 깜짝 놀라며 기적이라고 말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나의 지극한 정성이 남편을 사선에서 구해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남편에게 살아야 할 의지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병원에서 꼬박 45일 치료를 받았다. 그래도 여전히 쌍지팽이를 짚어야 했다. 그런데도 매일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입원비 때문에 의사의 권고도 마다하고 남편을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왔다.
남편을 사경에서 살린 대가로 우리는 무거운 빚더미에 눌리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게 됐다. 사정리로 하다 보니 아픈 사람의 영양 보충은커녕 새 식구의 생계마저 위태로워졌다. 당시 나의 한 달 로임은 겨우 37원 50전이었는데 결근으로 로임이 삭감됐고 이미 꽃은 호조금도 빚으로 남게 됐다. 당시 우리에게 빚은 너무도 아름찬 천문 숫자였다. 빚도 갚고 아들도 잘 키우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다. 그 어떤 고생도 감내하며 용감히 맞서야 했다. 우리 앞에 시련은 있을지라도 좌절은 결코 있으면 안 됐다. 남편은 쌍집행에 의지하면서 돼지며 토끼며 달기며를 키웠다. 나는 방직공장의 수노이 부업거리를 맡아다가 밤새도록 작업을 했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주머니를 들고 근처에 논밭을 누비며 돼지풀을 캤다. 묵직한 풀주머니를 머리에 이고 돌아올 땐 목이 눌리워서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었는데 그 모습이 창피스러워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피할수록 아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바람에 가뜩이나 땀벌창이 된 얼굴이 더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농번기면 나는 여가를 타서 애를 옆집 할머니한테 맡기고 도시락을 싸들고 근처 농촌마을로 가서 모내기 품사기를 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변모를 꽂느라면 허리는 부서질 듯 아팠고 종아리는 강한 햇볕에 대어 새빨갛게 부었으며 껍질이 벗겨져 알알해 났다. 그래도 저녁에 품삯을 받아갔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발걸음이 한결 가볍고 마음이 즐거워 흥얼흥얼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푯돈이라도 벌려고 애쓰다 보니 두 손은 터서 터슬터슬해지고 그 상처는 아물 새 없었다.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어려운 고비를 씩씩하게 낙관적으로 이겨내는 나를 보고 마음이 아파했다. 간호사의 손이 저 모양이니 몸고생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소? 하지만 나는 항상 웃으며 살았다. 웃음은 나에게 곤란을 이겨내라고 용기를 줬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빛을 밝혀줬다. 남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내지 않아 얼굴에서 생활의 어려움이 가져다 주는 그늘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항상 자신감이 넘쳤다. 궁핍한 생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큰 수술을 받고 보름 만에 출근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물지 않은 수술자리가 아파났지만 이를 악물고 참으며 출근했다. 무거운 약병 상자를 나를 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바질바질 났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삶은 나에게 편히 쉴 여유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으니까. 남편의 고생도 만만치 않았다. 그이는 불편한 다리를 끌고 집 근처 산비탈을 헤매며 물풀의 나무 핵가지를 베어다 광주리를 결어서 공급판매 합작사에 팔았다. 큰 광주리는 90전, 작은 광주리는 50전에 팔았는데 풋돈이라도 벌려니 두 손은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나뭇가지에 찔려 피투성이가 됐다. 한 푼도 아껴서 빚을 갚아야 했기에 닭을 키우면서도 아들애한테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달걀을 마음껏 먹이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이 일은 아픔으로 남아있다. 의무일꾼이 부족한

진병원에서 나는 업무 골간으로 만능인으로 활약했다. 오죽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병원의 병마개라고 했을까. 진병원에는 예기치 않게 환자들이 불쑥 들이닥칠 때가 많다. 농약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처한 사람, 숯불에 뛰어 배가 찢어진 사람,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생긴 사람, 독사에 물린 사람, 난산으로 들것에 실려온 사람. 환자가 많을 때엔 한 주일에 6차례나 밤중에 불려나가 수술에 참가하고 이튿날 쉬지도 못하고 연속 출근하기도 했다. 의무일꾼이라는 신성한 사명감이 나로 하여금 이토록 일에 매진하게 했던 것이다. 가난의 때를 벗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살림살이는 마냥 제자리 걸음이었다. 재수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처럼 모든 일이 꼬여만 갔다. 닭들은 용양실조로 비실비실하다가 죽어버렸고 잘 뛰놀던 개도 큰 길에 나갔다가 차에 치여 죽었다. 토끼 사양에서도 본전을 건지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 사양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출근도 해야 하고 짬을 다 푸던 벌이를 해야 했기에 나는 늘 과로로 편도선이 부어서 물도 넘기기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거듭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조만간 쨍하고 해 뜰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나는 아들을 훌륭히 키우려는 초심을 잃지 않았고 아들의 조기 교육의 극성이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아들은 유치원 때 이미 백인의 가감법과 조선어를 익혔다. 운동회에서는 유치원생 대표로 주석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당시 전현 권총미 경연에서 5살 조 우수상을 받아 아들의 사진이 현 정부 대문 게시판에 번듯이 올랐고 그 덕분에 나는 현 불안회와 교육회 통해서 주최한 훌륭한 어머니 보고회에서 발언까지 하게 됐다. 아들에는 수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다. 다들 공부로 성공할 감이라고 했다. 맹모 삼천의 이야기도 있듯이 우리는 아들에게 더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시가지로 이사 가기로 했다. 그쯤 나도 운이 좋게 도문시 한 직공병원에 발령받게 됐고 남편도 큰 기업으로 전근하게 됐다.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는 듯 싶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였다. 운명의 장난처럼 새로운 고장에 이사 온 지 3년도 채 안 됐을 때 남편이 다니던 기업이 파산하면서 남편은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사였다. 이는 우리 앞에 놓여진 또 한 차례의 시련이었다. 그 시점에 더 나은 삶을 위해 고향을 등지고 외국으로 돈 벌러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남편도 남들처럼 외국으로 돈벌이를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에 출국하려면 고금이 들어야 했고 뭐니 뭐니 해도 사고 후유증으로 가끔씩 통증에 시달리는 남편이 강도 높은 일을 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돼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걸 고려해 결국 못 간다고 못을 박아 말했다. 나는 가족 사이에 제일 중요한 건 정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풍요롭게 살지 못해도 내 가정을 굳건히 지키고 싶었고 어린 아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참된 부모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고 싶었다. 가족이라면 반드시 똘똘 뭉쳐 함께 곤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믿었기에 남편의 출국을 단호히 막았다. 남편은 할 수 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문득 3륜차로 돈벌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뜬금없는 남편의 폭탄 선언은 내 가슴 속에 새찬 파문을 일으켰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3륜차꾼이 된다면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할 것이라 생각돼 나는 며칠 밤 잠을 설쳤다. 나의 속마음을 꿰뚫어본 남편은 조용히 나를 불러놓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빚도 갚고 아들을 공부시키려면 지금부터 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소? 나는 가정과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생도 이겨낼 용기가 있으니 나를 믿어주오. 그 말과 함께 남편은 나의 두 손을 꼭 잡아줬다. 남편의 진솔한 고백에 나도 마음이 움직여 동의했다. 우리는 먼저 돈을 꿔서 낡은 3륜차를 샀다. 그날부터 남편은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3륜차 페달을 밟으며 험난하고 어려운 세 바퀴 인생을 시작했다. 3륜차를 끄는 일도 쉽지 않았다. 때로는 깡패들을 만나 돈을 못 받은 건 물론이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그래도 남편은 3륜차 모으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남편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며 3륜차를 모으는 한편 시간이 나면 수도 공사의 땅 파기를 수도관 수리하는 일 등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했다. 이런 일을 하면서 가스 중독으로 죽을 뻔하기도 했다. 그리고 하수도 구댕에 빠져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어느 해 겨울엔 동상을 입어 발가락을 잃을 뻔하기도 했다. 남편은 매일 밤 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허름한 돈주머니에서 온 하루 피땀으로 번 1원짜리, 2원짜리, 그리고 동전까지 모두 털어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 돈을 받아줄 때마다 나는 기쁨보다 슬픔을 느꼈다.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는 그 모습이 고맙고 안쓰러워서 콧마루가 찡해났고 누가 뭐라든 개의치 않고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남편이 존경스러웠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 세월 산전수전을 겪으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 빚을 갚았고 어느 때부터는 저금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불어나게 됐다. 아들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공부했다.
초중 3학년 때 전국 올림픽 경연에서 수학, 물리, 화학, 영어 4개 과목 모두 전국 1등의 영예를 따냈다. 아들의 이야기는 그해 조선족 중학생보와 중학생 잡지에 실렸고 아들 덕분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방송을 타게 됐다. 초중을 졸업할 즈음 아들은 추천을 받아 연변일 중에 가서 공부할 기회를 가졌는데 가난한 집 아이가 일찍 절이 든다고 아이는 우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 곁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 아이는 고중 3년 동안 학비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으며 고중 공부를 했다. 나는 오로지 가정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평범한 아내이자 자상한 엄마로 일생을 살아왔다. 한 여성으로서 명품 옷 한 벌 몸에 걸친 적이 없고 고급 화장품 한 번 만져본 적 없이 사치가 뭔지 모르고 살아왔지만 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참고서를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의 책괴는 축소판 도서관을 방불케 했다. 나는 동창들이 주내 큰 의료 분야에서 주력으로 활약하며 빛나는 업적을 쌓을 때 나는 아들의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포기하고 묵묵히 맡은 바 일터에서 자리를 지켰다. 나는 직장에서 여러 차례 선진 사업자로 당선됐고 원내 업무 경연에서도 여러 차례 1등을 했으며 주 간호 문건 기록 경연에서도 1등을 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2000년 대학 입시에서 아들은 길림성 구둥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청와대학 생물의학공정학부에 입학했다. 유관 부문과 아들애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규모가 큰 축하 행사를 열었다.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청화대학생이 나왔음을 기념하며 축하해줬다. 아들은 이렇게 자신의 학교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긴 셈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타는 노력으로 자신의 꿈을 이룬 아들이 대견하고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나는 빌어먹더라도 자식 공부만은 시켜야 한다는 우리 아버지의 철칙을 지키며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다. 아들 역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았고 아르바이트도 해서 생활비를 벌었다. 살아보니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내가 만약 불행한 운명을 탓하며 자포자기 했다면 이런 기쁨을 누리기나 했을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락관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했기에 이런 날이 오는 게 아닐까?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한 보람으로 아들인 청화대학에서 석사과정까지 원만히 마치고 현재는 상해에서 유명한 의료기기 회사의 연구개발팀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몇 년 전 상해 복단대학에서 법학 전업을 전공하고 한 상장회사의 법률 고문으로 일하는 이쁘고 착한 아가씨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며 귀여운 아이까지 봤다. 이젠 아들이 스스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는 마음을 쓸 일이 없다. 자식을 위해 고생을 견디며 살아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효성이 지극한 아들과 며느리는 해마다 우리를 동행해 외국 유람을 다니고 국내 명승고적도 구경시켜준다. 파란 만장했던 인생을 살다 보니 어느덧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이젠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충실하고 활기차게 여생을 보내고 있다. 어차피 맞이해야 할 인생의 막바지에 아름다운 저녁 노을처럼 오래오래 머물고 싶다. 한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남편의 불의의 사고와 실업, 내가 받았던 네 차례 대수술, 수없이 닥친 시련 앞에서 엄마라는 이름과 아내라는 신분으로 머리 숙이지 않고 시종 긍정적인 태도와 오똑이 정신으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삶의 보람을 찾았다.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나의 일생. 생각만 해도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자부감이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동트기선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드디어 나의 인생에도 밝은 새날이 찾아왔다.

네, 금방 림춘화 작가님의 글 동틀녘의 추위를 이겨내고 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편폭이 길죠? 어떻게 끝까지 들으셨나요?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벗,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르녹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종이책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죠? 네, 특히 오래된 종이책에는 아름답게 나이 든 사람처럼 세월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일편단심 종이책에 꾸준한 사랑을 쏟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종이책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종이책에는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는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데요. 네, 책장을 넘기는 소리, 손끝에 느껴지는 질감도 매력이죠. 네, 또 어떤 분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의책을 읽으면 참 좋아요. 때로는 천천히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며 읽고 때로는 빨리 읽습니다. 정의책이 주는 따뜻함도 있어서 때론 읽다가 포근히 잠이 들어요.

네, 어쩜 정리책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따뜻하게 잘 표현하셨나요? 네, 직접 만지며 어감을 느낄 수 있는 정리책은 정서적 만족감도 듬뿍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덕수의 취미에 빠져보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문학의 세계에서 다양한 삶을 만나는 시간. 늘 따뜻함과 감동으로 에너지를 실어주는 시간.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조료화님의 작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운 학창 시절.

다락방에 쌓아뒀던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 둘씩 꺼내보듯 때로는 기억의 저편 너머에 있는 아련한 추억들을 살그머니 끄적거려본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빛이 바래지지만 그래도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되는 소중한 추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삭막하지 않고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 추억은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록새록 떠오르는 기억들을 찾아보기도 한다. 그땐 그랬지. 이런 감탄이 많아진 걸 보니 아마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다. 얼마 전에 음식점에 갔다가 메뉴에서 뜻밖에도 떨썬 무밥을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망설임 없이 주문시켰다. 이었고 뜨거운 덜솥에 담긴 무밥이 상에 올랐다. 뜸이 들기를 기다려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더니 구수한 밥냄새가 펄펄 풍겨와 코를 자극했다.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진 밥을 주걱으로 살살 저으니

적당하게 익은 무와 하얀 쌀밥이 어우러져 용기가 자르르 흐르며 나를 유혹했다. 건기에 김이 물물 나는 밥을 퍼담고 양념장을 한 숟가락 넣어 쓱쓱 비벼서 입에 넣었다. 고소한 쌀밥과 달콤한 무, 거기에 짭짤한 양념장까지 어우러져 그야말로 환상의 맛이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무밥이라서 그런지 더욱 별미였다. 지질이 가난했던 학창 시절에 무밥은 질리도록 먹었던 음식이다. 지금은 덜솥에 담겨 귀한 대접을 받는 메뉴가 됐지만 먹을 곳이 풍족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무밥은 가난한 시골 아이들의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단골 음식이었다. 언젠가 무밥이 먹고 싶어 집에서 압력 밥솥에 해본 적이 있는데 도무지 그 시절에 먹던 그 맛이 나질 않아서 그 후로 다시는 해보지 않았다. 학창 시절에 먹던 무밥을 몇십 년 만에 맛있게 먹고 나니 그 시절 옛 추억이 마치 어젠 일인 듯 생생하게 떠올랐다.

도문시가지에서도 한참 떨어진 신기동이라는 편벽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나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도문에 있는 학생 기숙사에 들어갔다. 도문시 제1고급 중학교 운동장 남쪽 담장 옆에 교원 사택이 있었는데 기숙사는 그곳에 있었다. 도문에 올라와 초중고승을 다니는 고향 마을 아이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곳이었다. 기숙사는 가운데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옷방에는 남자애들이 자고 여자애들은 식모 언니와 함께 아랫방에서 지냈다. 그때 우리 신기동 아이들 말고도 홍광향 립봉촌 아이들도 몇 명 있었다. 부모님들이 번갈아 가며 서술에 쌀이랑 감자, 무, 배추 같은 먹을거리와 뗄감을 실어오고 돈을 조금씩 거둬들여 식모의 월급과 음식에 들어갈 양념 같은 것들을 해결하곤 했다.

20평방미터나 될까 말까 하는 기숙사 조건은 말이 아니었다. 좁은 방에서 거의 10명이나 되는 애들이 함께 지냈는데 저녁에 잘 때면 자리 싸움을 많이도 했었다. 겨울이면 너무 추워 누구도 문 옆자리에 누우려고 하지 않았다. 게다가 장난이 심한 남자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뛰어다니고 때로는 자기 반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는 바람에 공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공부를 하려는 애들과 장난질을 일삼는 애들이 소리치며 싸우기도 했는데 식모 언니가 가운데서 제일 힘들어했다. 어떤 식모는 몇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기도 했다. 그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며 버텨낸 애들은 나중에 중등 전문학교나 대학교에 입학해 그야말로 개천에서 령이 난 격이 됐다.

그보다 더 견뎌내기 힘든 것은 한창 왕성하게 성장하는 우리들의 식욕이었다. 그때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진 식모 언니는 장부를 만들어 매일 누가 밥을 몇 양씩 먹는지 기록했다가 월말이면 매 가정에서 먹은 만큼의 쌀을 내도록 했다. 우리가 먹는 반찬은 기껏해야 장국에 감자 볶음, 김치뿐이었으니 한창 자라나는 남자애들에게는 턱없이 부속이었다. 하지만 밥을 많이 먹으면 집에서 그만큼 쌀을 내놓아야 했으니 집집마다 가난에 쪼들리던 그 시절에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무밥을 해서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고 돌아오면 식모 언니한테 무밥을 했는지부터 물어볼 만큼 기다려지는 날이었다.

무밥을 하는 날이면 식모는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가마솥에 쌀을 얹히고 무를 깨끗이 씻어 채칼에 썰어서 밥 위에 듬뿍 얼려놓는다. 한참 지나면 솥뚜껑이 들썩이며 하얀 김이 씩씩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공부를 하다 말고 아예 가마목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솥뚜껑을 뚫을 기세로 가마를 걸탐스레 지켜본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20, 30분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뜸이 들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길어 보였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밥이 다 되면 식모 언니가 주걱으로 무와 밥이 고루 섞이게 저은 다음 그릇에 밥을 평평하게 담고 주걱으로 내등분하면 우리 여자애들은 보통 성냥을 먹고 식성이 좋은 남자애들이 한 그릇을 다 먹었다. 어떤 때는 너무 맛이 있어서 더 먹고 싶어도 남자애들이 많이 먹는다고 놀려줄까봐 입맛만 따실 뿐 더 먹겠다는 말을 못했다. 가마솥으로 지은 무밥은 용기가 자르르 흐르고 구수했는데 쌀은 적게 들고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무밥을 자주 해먹었다. 양념장도 지금처럼 갖가지 야채와 참기름으로 맛을 낸 것이 아니라 간장에 파를 조금 썰어넣고 고춧가루를 약간 넣은 것이었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그 시절에는 하루 세 끼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들만은 시골을 벗어나게 하고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부모님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뒷바라지를 했다. 자식들이 한 끼라도 배불리 먹게 하려고 집에서는 옥수수 밥을 먹더라도 우리한테는 입사를 보냈다. 집집마다 돈을 조금씩 내긴 했지만 간장이나 기름을 사고 나면 남는 돈

돈이 없으니 거기로 만든 음식은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다. 식모는 쌀 한 톨이라도 아끼려고 무밥과 가지밥, 감자밥을 자주 해줬고 그때마다 공부하느라 허기진 아이들은 허겁지겁 맛나게 먹곤 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조려화님의 작품 그리운 학창시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시골 아이들은 용돈도 별로 없었기에 사탕이나 과자를 사 먹을 형편은 더구나 못됐다. 학교로 가는 내구리 옆에 작은 상점이 있었는데 그곳의 각종 먹을거리들은 우리들한테 그림의 떡이었다. 기껏 사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튀김 옷을 입힌 20전짜리 땅콩이었다. 양이 형편없이 적었기에 하나를 입에 넣고 쪼개고 쪼개서 여러 번 나눠 먹었다. 20전짜리 땅콩을 사 먹을 돈조차 없는 친구와 어선더선 나누어 먹으면서 뭐가 그리 재미나는지 항상 깔깔 웃으며 다녔었는데 지금 그 친구는 훈촌에서 아주 큰 규모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는 20전짜리 땅콩이 아니라 하나에 몇십 원씩 하는 사탕이라도 아낌없이 사줄 수 있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으니 가난했던 시골 아이들의 20전짜리 땅콩에 얽힌 이야기는 두고두고 꺼내볼 슬퍼지만 재미나는 추억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사는 기숙사에서부터 더문시 재워중학교 교수청사까지는 걸어서 20분가량 되는 거리였는데 남산도로 올라가는 길목에 철길이 섰다. 더문역의 열차와 화물차가 기차 머리를 바꾸는 시간이면 철길 건넘길이 막히곤 했는데 학교 시간과 맞물릴 때면 반시간 넘게 기다릴 때도 있었다. 담이 큰 남자애들은 기차가 느릿느릿 움직일 때면 잽싸게 기차간 사이로 건너가곤 했지만 여자애들은 겁이 많다 보니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10분이고 20분이고 기다려야만 했다. 더문시 제1고급중학교와 더문시 철로 제2고급중학교 학생들은 시내로 내려와야 하고 남산로와 집중촌, 어공천인 학생들은 올라가야 하는데 길목이 꽉 막히는 바람에 늘 교통체증이 생기곤 했다. 그때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일어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도 끔찍하다. 중학교를 다니던 3년 동안 매일같이 그 길로 다녔었는데 사고가 빈번히 생기자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석 후에 루교가 놓이게 됐다.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그 륙교를 건너게 됐다. 다리에 올라서서 바라보니 북쪽으로 력사가 요구한 도문역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저선으로 화물차가 나가는 철길이 보였다. 쭉쭉 뻗어있는 철길 위로 화물열차가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리며 오가는데 고속열차가 개통된 후로 옛날 도문역은 이젠 료객 운송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화물 업무만 취급하는 역으로 남아 그 전날의 북쪽이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어 사뭇 횡댕그렁했다. 우리가 다니던 도문시 제5중학교도 점점 학생 수가 적어지는 바람에 도문시 철로 제2고급 중학교, 도문시 월청진 중학교와 합쳤다. 그러다가 도문시 제1고급 중학교 예토에 새 교수청사가 낙성되고 중학교와 고중이 또 합치게 됐다. 육교에서 바라보니 서쪽에 번듯하게 지은 청사가 보이건만 학생 수가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고 한다. 어쩐지 마음이 씁쓸해 났다.

학교를 내려오면서 불현듯 기숙사에서 함께 부대끼며 공부하던 친구들이 생각났다. 밤늦게까지 이 악스를 공부하던 숙이랑 정희랑 천일이는 잘 살고 있는지, 공부와는 아예 담을 쌓고 멋된 장난질에만 몰이를 굴리던 개구쟁이 정호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텔레비전 전속극을 너무 보고 싶어서 무턱대고 렴치없이 드나들어도 말없이 받아조지던 마음씨 좋은 김선생님 네 내외부는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을 때가 많다.

가난했고 세상 물정 모르던 학창시절이었지만 돌아보면 아프거나 힘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나면 추억이 되고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과정이었을 뿐이다.

강산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묻어있고 지난날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남산로, 건넘길, 도문시 제5중학교, 도문역. 추억이 담긴 옛날 건물들은 하나 둘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지만 꿈 많은 그 학창시절의 이야기는 세월의 물결 따라 마음속에서 아지랑이로 피어오른다.

네, 오늘도 햇빛이 너무 좋아 산책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느린 산책은 발걸음만 느리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쫓기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집니다. 천천히 고요히 깊이 숨쉬며 발과 땅이 만나는 것을 지켜보는 느린 산책은 우리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죠. 네, 산책길은 한가하고 여유롭게 걸어야 맑은 공기, 새소리, 흘러가는 구름, 귓가를 스치는 산들바람과 함께하는 맛이 있듯이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 여유를 가져보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10만 부에 달하는 자소 재배 기지를 보유한 화남현은 지역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전체 사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품종 선정 단계부터 심층 가공을 목표로 삼았으며 10만 무 규모의 대규모 재배 기지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이자 특수 품종 시험 기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랭지 흑토의 큰 일교차라는 자연 조건을 활용해 기름 짜기용, 정유 추출용 등 여러 맞춤형 자소 품종을 목표에 맞춰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소밭은 가공 공장과 바로 이어져 있어 한 장의 자소잎이 가치를 전환하는 과정을 현지에서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합촌 자소 재배기지 기술자 장서 씨는 천여 킬로미터를 이동해 단면 자소 품종을 도입했으며 1년간 포장 순화 재배를 거쳐 로즈마린산 함량이 풍부한 품종으로 키워냈습니다. 화남현은 자소를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주력 산업으로 정했습니다. 현내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가족농장이 주변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을 이끌었으며 많은 주민이 산업단지에 취업해 누적 5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현재 화남현의 자소 신연간 생산량은 만 톤에 이릅니다. 자소 산업단지에는 여러 심층 가공 기업이 모여들어 산업연간 생산액은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은 자소잎은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소 재배 시범원은 재배, 관광, 수확 체험 기능을 결합하고 30대원, 향양호 관광지와 연계해 연간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소 향주머니, 합향구슬 등 문화창의 상품도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농업 및 관광 융합 산업 사슬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행 플랫폼 취날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이 여름방학 기간 입국 관광객이 많이 찾은 도시 앞 2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여름에는 중국 문화에 푹 빠지기 현상이 유행하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더위를 피해 중국을 찾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방문객 출신 국가는 말레이시아, 미국, 몽골, 인도네시아, 캐나다, 영국, 베트남,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순으로 집계됐으며 스웨덴은 지난해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고 그리스와 칠레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가장 두드러진 소비 트렌드는 체류형 여행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더위를 피해 부모님과 자녀를 시원한 도시로 보내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도가 숙박 플랫폼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 7일 이상 연속 숙박 예약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15일 이상 장기 숙박은 30% 늘었습니다. 흑룡강성 15차 5개년 계획 강령에는 첨단 농업, 녹색 농업, 품질 농업, 브랜드 농업을 통합 발전시킨다는 방침이 명시돼 있습니다. 흑토 속에 묻힌 우수 농산물을 어떻게 시장을 여는 금빛 명함으로 탈바꿈시킬 것인가는 농업 강성 건설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맞춤형 농업 발전 사슬에서 재배와 사육이 0에서 1로의 물질적 창조에 해당한다면 브랜드 구축은 1에서 N으로의 가치 도약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부금에 내놓으니 이따와 같은 지역 브랜드부터 교부대원 같은 기업 브랜드 그리고 송극 랑드 거위 같은 특색 브랜드까지 우리 성에서는 생산 중심 사고에서 브랜드 중심 사고로 생산 론리에서 시장 론리로의 농업산업 변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손극현 북콘견 농업발전유한회사의 거위 축사에는 랑드 거위대가 모여 있습니다. 옆 가공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거위간, 훈제 거위 등 가공 제품을 포장해 전국 각지로 발송하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5년 송극현은 자금 2,717만 원을 통합해 4개월 만에 랑드 거위 전사슬 산업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랑드 거위 브랜드 육성을 위해 송극현은 농업산업 발전 지원 정책과 축산업 발전 지원 정책을 마련해 새끼 거위, 출하, 축사 건설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육농가에 무료 보험을 가입해주며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배포, 현장 견학,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사육 인력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송극현은 국내 단일 규모 최대의 랑드 거위간 생산 기지를 조성했으며
5년 한해 30만 7,500마리의 랑드 거위 사육으로 5,300만 원의 생산액을 올렸습니다. 신선한 랑드 거위는 손극식 오리고기 및 거위 요리로 가공되고, 거위간은 정밀 가공을 거쳐 고급 레드와인 거위간, 청주 거위간, 초콜릿 거위간 등으로 변신합니다. 거위 기름은 정제돼 식용유와 화장품 원료로 재탄생됩니다. 현재 다양한 거위 제품이 시장에 선보이며 손극 랑드 거위의 브랜드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해, 북경, 산동, 안휘, 광동, 복근, 사천, 길림 등 전국 각지 상인들이 손극현을 찾아 거위간과 부산물 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흑룡강 덕옥과학기술개발유한회사는 초기 10여 명에 불과한 소규모 공장에서 출발해 해외 독점 기업들의 장벽을 잇따라 허물며 여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흑토의 뿌리를 내린 농기계 작은 거인 기업은 농사일을 더 쉽고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데 힘써왔습니다. 외관상 공장에 있는 제품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더곡지능형 파종기는 최신 세대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 하지만 파종기의 전자제어 시스템에는 이미 새로운 두뇌가 장착돼 더 빠르게 달리고 더 정확하게 파종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팀은 일부러 토질이 복잡한 까다로운 땅을 골라 고속 파종의 한계 성능을 테스트했습니다. 내년 봄에 출시될 신형 모델의 모든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스트가 끝나자 엔지니어들은 곧바로 실험실로 돌아와 현장에서 확보한 수백 개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증하고 최적화했습니다. 이곳은 더곡의 최강 두뇌이자 수입 독점을 깨는 주요 전장이기도 합니다. 한때 목을 조이는 핵심 부품들이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해결됐습니다. 현재 더곡 국산 스마트 전동 파종기는 판매량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특허 116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로 국제 요트 대회가 일전 무원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중로 양국에서 온 80명의 선수와 20척의 요트가 화하 동극, 흑룡강 기슭에 모여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스포츠 융합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요트 경기는 어민부두만 해역에서 진행됐으며 표지선을 따라 시간을 측정하는 경쟁 레이스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번 요트 대회는 장소전과 국경 간 레이스 두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9월 4일에는 65km 국경강 횡단 장거리 항해 레이스가 공식 개최됐습니다. 요트팀은 무원 통산구에서 출발해 중로 국경강을 따라 러시아 하바롭스크 통산구까지 항행하며 팀의 장거리 내구력과 종합 항해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는 중로 국경 지역의 인문 교류와 스포츠 협력을 촉진하며 새로운 시대 중로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에 생생하고 따뜻한 민간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일전 국무원 보도 办公실은 15차 5개년 계획 출발 시리즈 주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체육총국 고지단 국장을 초청해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스포츠 강국 건설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고지단 국장은 15차 5개년 계획 시기 계속해서 인민의 수요를 지향해 전민 건강증진 국가전략을 전면적으로 실행하며 전민 건강증진 공공서비스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1인당 스포츠 시설 면적을 약 4평 방미터로 늘리고 정기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을 약 40%에 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소나무 숲속에서 전투한 군인 집회가 있었다.
1: 동무들, 우리는 제1차 작전에서 사부의 작전 포치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전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작전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겨줬습니다. 단부의 결정에 따라 1연 连장과 3연의 반장 두 대수를 일반 전사로 강직시킵니다.
2: 이번 작전 실패의 경우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번 작전은 우리 부대가 조선에 나온 다음 첫 전투이고 사부에서 주도 면밀하게 포치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실수로 전반 작전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부대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토안부에서는 몇몇 동무들에게 강직 처분을 주었지만 다른 동무들도 사상의식을 높여야겠습니다. 이번 작전의 실패는 이 동무들에게만 과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무들의 지휘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율 처분과 동시에 우리는 이번 전투에서 나타난 적극적인 면도 긍정해야 합니다. 전반 작전이 실패한 가운데도 우리 대호에는 끝까지 작전 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사전 포치대로 후퇴한 부대도 있습니다.
0: 정치위원이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것이 류키영을 비판하고 곽상을 표창하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렸다. 회의가 끝나서 일용이 금방 수경지에 들어섰을 때였다. 류키영의 연락병이 세된 소리를 질렀다.
3: 야단났습니다! 적기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0: 류키영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불만을 토했다.
4: 이런 젠장! 이건 사서 고생을 하는 판이구나. 시퍼런 대낮에 구치정원도 보지 않고 숱한 사람이 모여 회의를 하니 적들에게 발각될 수밖에. 빨리 실어라!
3: 항구! 항구! 은폐!
0: 류키영은 산기슭에 파놓은 방공굴로 죽기내기로 뛰어갔다. 단숨에 허둥지둥 방공굴로 뛰어들어간 류키영은 머리를 내밀고 살펴보았다. 바로 그때 치사원들이 큰가마며 기름통이며 식칼이며 밥죽들을 들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4: 빨리 가서! 아니, 아주 빨랑빨랑 걸으란데도!
1: 영자동지, 우린 지금 밥을 메고 갑니다.
5: 아, 그래요? 여기 밥이랑 채랑 무겁게 메고 가는데 어떻게 빨리 걷겠습니까?
4: 지금 저 하늘에 적기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지 못해서?
1: 이런 물놈들, 금방 밥을 다 지어놓으니 마구도 터드는구만.
4: 잠을 말고 빨리 뛰어. 이러다 우리가 다 발각되겠어. 아까 신옥이 놈과 동무는 비행기가 무섭지 않소?
0: 신둥이는 아버지가 그를 신살에 낳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6: 영자 동지, 뭘 그리 안달아 하시오? 어? 우린 뭐 비행기가 무섭지 않소다. 우린 비행기가 싸워봤어요.
4: 됐어, 말장난을 그만하고 빨리 은폐함.
6: 아, 네, 갑니다. 아, 가고 있잖아요.
4: 아니, 그런데 저 번쩍번쩍하는 건 뭐요?
6: 네? 뭐랍니까?
4: 정모들이 메고 온 기름통과 색깔이 번쩍번쩍 빛을 반사하고 있어. 저러다간 비행기가 잊혀버리긴 하지.
6: 에이가, 이보게, 자네 그 기름통과 식칼을 풀로 덮어놓으라고.
5: 예, 알았습니다.
4: 아, 그리고 이건 또 뭐여?
6: 아, 또 뭡니까?
4: 동무의 만년필 뚜껑이 번쩍거리지 않소?
6: 아니, 나 왜 이것까지도. 에이그,

0: 신둥이는 기분이 잡혔다.
1: 자, 쥐잡아 놈들, 우리 저쪽으로 가자고. 목표물이 크다고 우리를 끌이는구만. 그래 그래 갑시다.
2: 아, 갑시다. 여기선 눈치가 보여 어디 어떻게 있겠소?
1: 아, 그렇게 말이오.
0: 취사원들이 취사 도구를 메고 저쪽으로 가버렸다. 잠시 후 적기들이 다시 날아와 폭탄을 던졌다. 늑희형은 재빨리 방공굴 안으로 몸을 움츠려뜨렸다. 적기들은 한참이나 폭탄을 퍼붓다가 급강하하면서 기총 소사를 해댔다. 동안 별로 그렇다 할 저항에 부딪혀보지 못한 적기들은 점점 탐이 커져서 산꼭대기보다 더 낮게 날면서 안하무인이었다. 바로 그때 곽상은 소나무 밑에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적기들의 비행 정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적기들은 한껏 기고만장해졌다. 화가 난 그는 옆에 있는 화정방에게 말을 건넸다.
3: 이런 젠자, 저 빌어먹을 놈들이 얼마나 우쭐대요.
4: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총 한 방 쏘지 않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니 제멋대로 날뛰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동은 봤소?
4: 뭘 말입니까?
3: 미국놈 말이요.
4: 네, 진짜 보았습니다. 그놈이 비행기 안에서 대가리를 기웃거리며 아래를 내려다보기까지 하더군요.
3: 속 시원하게 그놈들을 한바탕 갈겨줬으면 좋겠는데. 홍산보에서 적기와 싸우던 일이 기억나지?
4: 뭐라고요? 그럼 홍산보에서 저런 또 비행기와 싸울 생각입니까?
3: 그래, 그때도 비행기와 싸워봤는데 지금이라고 안 될 거야 없지?
4: 안 됩니다. 영장은 자기 명령이 없이 함부로 총을 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3: 아, 지금 손이 근질거려 죽겠단 말이오.
4: 그래도 안 됩니다.
3: 동문이만 보고하지 않으면 돼요. 그 사람은 방공굴에 들어가 움츠리고 있는데 어떻게 받기를 알겠소? 아,
0: 곽상은 화정방이 메고 있는 기관단총을 지껏 벗겨가지고 터널 배짐 두 개를 자기의 가죽 뒤에 찌르더니 산꼭대기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4: 뭐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3: 먼저 시험 삼아야 하는 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이상하단 말이오. 비행기가 오기만 하면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하거든. 쥐구멍이 있으면 비비고 들어갈지도 모르지. 그런 사람은 생각 못하거든. 비행사가 지금은 그의 머리 위에 있지만 지구가 돌면 이번에 그가 비행사의 머리 위에 있게 된단 말이오. 안 그렇소?
0: 곽상은 계속 걸어서 산꼭대기에 올라섰다. 화정방도 뒤따라 올라갔다.
3: 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좀 기다려.
4: 왜요?
3: 우리 같이 있으면 목표가 크기에 적기에게 쉽게 맞을 수 있어. 나 혼자면 빨리 피할 수 있으니 근심 말고 거기 있어.
0: 곽상은 싸움꾼 애들처럼 모자 채양을 한쪽으로 비뚤게 밀어놓고는 탄화를 탄창에 끼워넣었다. 그리고는 눈을 쪼푸리고 총을 겨냥해 본 다음 한쪽 무릎을 꿇고 사격 자세를 취하고 적기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적기들은 탐부가 있는 쪽으로 날아갔으나 한 대만은 일령이 은폐하고 있는 수림에 대고 기총 소사를 하고 있었다. 비행기가 조공 비행을 하면서 기관총을 갈겼다. 곽상은 급강한 비행기가 소사한 다음 기술을 축혀들고 날아오르려 할 때 기관 단총을 한 배짐 쏘았다. 소리를 들은 적기가 그를 발견했다. 곽상이 혼자서 산꼭대기에서 기관단총을 들고 대항에 나서자 미군 비행사는 천둥같이 놓였다. 적기는 다시 돌아와서 고추 곽상에게 덮쳐들었다.
4: 연단동지 조심하십시오. 현장에게 덮쳐주고 있습니다.
0: 적기가 곽상에게 내리꽂히면서

0: 개와 돌멩이들이 날아올랐다. 하지만 4년간 전쟁에서 날렬대로 날려진 곽상은 제비처럼 몸을 피하며 적기가 내리꽂히는 반대쪽 웅덩이에 뛰어들어갔다.
1: 대사동지! 다치지 않습니까? 탈근 한 대 다치지 않았어.
0: 곽상은 다시 사격 자세를 취했다. 비행기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비행사는 점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기관 단총으로 자기를 겨냥하고 있는 곽상을 노려보았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에 화정방은 비행사의 얼굴 표정까지 찬찬히 보았다.
1: 연장동지, 저놈이 목을 기웃거리며 연장동지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2: 내가 뭐 새색시도 아닌데 먹였으면 실컷 보라지. 자, 이놈, 또 오너라!
1: 조심하십시오, 저놈의 꿍꿍이를 꾸미고 있습니다.
2: 거짓말, 금방 저 휘합에서 저놈은 벌써 기가 꺾였어.
0: 적기는 기체를 돌리더니 산마루로 덮쳐들어 폭탄을 떨고, 산단 같은 용기가 산마루를 덮어버리며 돌멩이들이 몸에 와 떨어졌다.
1: 연장동지! 연장동지!
0: 화정방이 뛰어 올라가려는데 짙은 용기 속에서 곽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2: 저놈이 나를 생포하지는 못하겠는데 왜 그렇게 떠들어요?
1: 다친 데는 없습니까?
2: 사람 하나 요정 내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 자, 저것 봐.
1: 네?
2: 저놈이 폭탄을 어디다 떨구는가?
1: 네? 여기서 100m도 더 되는 곳에 떨궜군요.
2: 저 공중 날강도놈이 나와 겨뤄버리고 작정한 이상 너 이럴 것 없이 일어서서 해봐야겠소. 자, 너는 한쪽으로 물러나.
0: 곽상은 벌떡 일어서서 두 다리를 쩍 벌리고 맹렬히 사격했다. 미군 비행사는 산마루의 사람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던 나머지 이제는 아예 꿋꿋이 일어서서 사격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모양이었다. 적기는 점점 고도를 낮추었다. 산마루에 서 있는 곽상의 눈에는 비행사의 상판이 보였고 그의 귀에는 그놈의 성난 숨결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곽상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향해 덮쳐드는 비행기를 주시했다. 비행기는 먼 곳에서 곽상을 향해 날아오더니 세찬 바람을 일으키며 곽상의 머리를 핥듯이 닿게 떠서 지나갔다. 비행기가 일궈낸 그 세찬 바람결에 곽상은 비칠거리다가 그만 공둥방아를 찍고 말았다.
2: 야단났구만. 야단났어.
1: 연장동지, 왜 그럽니까? 어디 다쳤습니까?
2: 다친 건 아니고, 글쎄 저놈이 내 모사를 날려보냈구만. 피로 몰로.
1: 네? 모사요?
2: 이제 보니 저놈이 바람으로 나를 거꾸로 들 작정이었구만. 이것도 전술인가?
1: 그놈이 온갖 수작을 다 피우네요.
0: 이때 산 아래에서 환승이 터졌다.
3: 연장동지! 우리 배 사격명령을 내려주십시오!
4: 저게 누구요?
5: 삼패상의 목소리입니다.
2: 저 동무들도 소리 근질거리는 모양이구만.
5: 연장동지가 먼저 시범을 보였으니 전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2: 그런가?
6: 연장동지! 우리 일패 희곡다리도 몇 방 사보겠다는데 괜찮을까요?
2: 좋소! 그럼 기관총만에서 먼저 손을 쏘! 비행기를 쏠 때 철갑탄을 쏘! 잘 은폐하고 탄화를 아껴!
7: 알겠습니다!
2: 화정만 동무.
5: 네.
2: 내려가서 저 동무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사마리 올라가서 비행기를 쏘라고 알려줘.
5: 알았습니다. 갔다 와서 저도 몇 방 쏴보겠습니다.
2: 좋소. 동무도 손이 근질거려 나는 모양이고.
5: 사실은 제가 원래 기관 총수이지요.
2: 내가 적기에 대고 총을 쏜 건 전사들의 사기를 돋구느라고 그런 거요. 비행기에 대고 시원히 갈고 나니 속이 호련하구만.
0: 이때 날아갔던 적기가 또다시 덮쳐들었다.

0: 토끼는 날개를 기우뚱하더니 고도를 높이다가 곽선이 서 있는 사고대기에 발부리를 한다고 기관풀을 터뜨렸다. 기관풀을 쏘아대고 난 토끼는 기가 죽어서 꽁무니를 뺐다.
1: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앞날이 아직 멀었으니 이놈을 또 만나겠지! 야!
0: 곽선은 점점 무르져가는 비행기의 꼬리 쪽에 대고 기관단총을 휘둘렀다. 산골짜기에서는 기관단총 소리가 오래도록 헤아리쳤다.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자 솔밭 속에서 전사들이 환호하며 뛰쳐나왔다.

0: 내려오시랍니다.
1: 누가?
0: 영장이 보릅니다.
1: 영장이?
0: 네, 영장이 찾습니다. 어서 내려오십시오.
1: 영장이 벌써 알았구나. 야단 났군요. 그만두라는데도 그냥 오게 되더니 이제 어쩝니까? 어쩌긴, 이미 억지로 몰이니 할 수 없지.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질게.
2: 곽상은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갑자기 돌아섰다.
1: 이보게, 얼른 내 모자를 찾아줘.
3: 모자요?
1: 아까 그놈이 날아오면서 재차한 바람을 일으켜 내 모자를 벗겨갔잖소.
3: 아까 그런데 아까부터 이 부근에서 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1: 그럼 모자가 멀리 날아간 모양이군. 자리에 그 모자를 좀 빌려.
3: 네.
2: 곽상이 영부에 도착하자 류키영이 성난 얼굴을 해가지고 방공굴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곽상이 공손하게 경례를 붙였다.
4: 보고! 관리다, 방금 누가 총을 쏘라고 했어? 어?
2: 류키영은 평소에 곽상을 부를 때 늘 꾀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광위원장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곽상은 사태의 엄중성을 느꼈다. 하지만 오면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라 웃음 띈 얼굴로 넉살 좋게 말했다.
1: 아, 영장동지, 저는 큰 과오는 범하지 않지만 자그마한 잘못은 늘 범하곤 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그렇게 성을 내지 말고 비판해 주십시오.
4: 내가 묻는 건 방금 누가 총을 쏘라고 했는가 말이야.
1: 아, 형장 동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금 여기 취사원들이 가 있는 마을로 적기들이 덮쳐드는 걸 보고 전 그들을 엄할 생각이서.
4: 삼련장 동무,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겠어 안 하겠어? 동무는 내가 정한 규정을 아오 모르.
1: 압니다.
4: 그럼 왜 내가 세운 규정을 지키지 않소?
1: 영장 동지는 저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저의 결함을 모를 수 있습니까? 저에겐 제멋대로 하려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2: 곽상은 이렇게 말하며 몇 걸음 다가가서 반죽 좋게 웃었다.
1: 저 영장 동지, 담배가 있습니까? 담배나 한 대 주고 비판해 주십시오.
4: 난 동무와 농담을 하고 있을 새가 없어. 동무는 늘 수상들 앞에서 얼렁뚱땅해서 자기의 잘못을 덮어 감추는데 오늘은 안 돼.
2: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1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5: 北京时间 13点整。
6: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7: 中波873kHz，초단파103.5MHz，黑龙江조선호방송입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맞으며 가족들과 함께 들놀이를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 좋은 이들과 함께 가을을 한껏 만끽하면서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수놓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광동성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리호 씨가 고향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 산천을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청춘과 젊음은 모두 떠나가 버렸지만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이 동창생들이랍니다. 훈춘시 정화가의 리영자 씨는 졸업 50주년을 맞으며 훈춘시 2중 67기 전체 졸업생들이 만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기러기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훈춘시 2중 67기 전체 졸업생들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한국에 계시는 최매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매화 씨는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는 동생에게 축복을 보내왔습니다. 최매화 씨는 비록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동생 신혼부부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부서 문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 계시는 림장호 씨도 연기시 조양천진에 계시는 어머니 강옥금 씨의 89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봅니다,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2: 서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동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은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예.
3: 아니, 아니,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도풍이 분다 이거겠구나.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3: 아, 도대체 무슨
1: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붑니다, 돈풍.
2: 네, 시간 경제니까 물론이지요.
1: 예, 예,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그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말은 알도를 볼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2: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말은 알도를 보는 바람이라고요?
1: 예.
2: 리 선생님, 그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1: 예, 선생님.
2: 목도를 좀 풀어보자고.
1: 아, 이거 그렇습니까?
2: 네, 네, 네.
3: 아, 여보게, 여보게. 어? 네.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1: 진짜요?
3: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2: 네,
1: 진짜냐?
2: 네, 알려주세요.
1: 그럼 똑바로 들어보라고?
2: 네.
1: 어떻게 말은 알돈을 버느냐?
3: 어떻게 버느냐?
1: 해마다 잔치라고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쉬는 거냐?
3: 아니, 어떻게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셀 수 있나?
1: 왜 못 쉬?
2: 어떻게 쉬는겨? 어?
1: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3: 아이, 뭐라고. 세상에 그런 바람도 있나?
1: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다른 좀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극을 놀아볼까?
3: 그게 좋겠군.
2: 그게 좋죠.
3: 자, 여기까지.
2: 어우, 정말 이거 끼막혀 못 살겠다. 어, 오늘 무슨 일 장마다 보러 나가서 반갑지 않은 사학교 동사 만나가지고 허구 무채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가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 저 남자들 앞에서 해반죽 끓이면 연애를 어찌 일찍이 시작하는지. 피로 가기 바쁘게 시집 갔다던 게 혹시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0: 기라가 한 스무 살이 시집까지 갓 딸이도 스무 살이 그 엄마 그 딸이 이런 거 얼제라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니? 아, 내리모레 아이 막내 다니 김소장이 아이 딸이 잔치를 한대서 아, 막내로서 시내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다니라는 건 공자를 제때 발굽하는가 샤가하면 자꾸 시기지 아, 모르겠다 이게 될때라
1: 대세요!
0: 양국이니
1: 있는가 집에?
0: 누구신다
1: 아이고야 있구만 야 있구만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0: 오랜만이다 예.
1: 야 정말 오래간만이요 예. 오래간만이요 예.
0: 아, 어찌다
1: 아이 그런데 어째니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0: 저기 농촌에 갔습니다
1: 농촌에? 예. 아이 거긴 어찌라고요
0: 저 샤가 시켰습니다
1: 이제 뭘까나 이 집에서 계획을 제대로 하는구만 야?
0: 계획 뭐지겠습니까 집에서 공박 잡술 수는 없고
1: 얼쏘얼쏘
0: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2: 야 내사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냅니지
0: 무슨 일이 있습니까?
2: 잔치를 하게 됐어
0: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2: 아이 내 네, 한다는 말이지
1: 야야야
0: 몇번 참까?
1: 야 아야 그것도 불새를 물어봐야 잘 생각하나 가만히 있자 하나 둘 셋 아! 다섯 번째
0: 제가 있습니다
1: 얘네
0: 세기상감밥 바부상감밥
1: 야?
2: 아이고 세기상감을 들지 어떻게 가부상감을 드는 게
0: 네 살짜리입니까?
2: 야 아니야 그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기는 몇 달 손 늦뜨고만 뭐
0: 걔가 촌수라는 게 영필라
2: 아니야 아니야
1: 그래서 나는 야 이 잔치라는 게 그래서 바짝하게 하지 말자 말지 야
2: 아, 그런데 세기 쪽에서 자꾸 제 전혀라 사업지로 바뀌었다는지 뵐 수 있어
1: 내 사귀자 여자 여자 쪽에
0: 야야
1: 그거 알아줘야 되지 야 아, 가만 있자 보자 내 전이 그거 어디다 뒀던가 어 여기 아니구나 여기 있는가? 응 여기 있구만 자 됐어 이 봤어
0: 예
1: 어 야 나그네 같이 야 이놈이 꼬란데 야야 그러게
0: 예.
1: 그럼 예. 내 일 바빠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
0: 이제 예,
1: 꼭 같이 와야
0: 야야야 아우 쓰라도 안 맞잖아 다섯번째 자체로 내 청소하는 저리 큰가봐 메고 다니는 거 나는 우편 배달 후에 나 그냥 귀신 보내기 잘했지 나 그냥 아예 없나 봐 아이가
3: 대부분 머리머니 애들거든 지집구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저기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이 1년 마찰비다 1년 마찰비 그래서 어찌나지 집 생각나는지 이렇게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나를 봤다고 그래서 대단히 좋아할 겐다 그럼 내 또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족 딱 살봐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자 뽀뽀로 그저 아이 여보 당신 내 네, 왔어
0: 예
3: 내 어? 어, 네, 왔다
0: 어째 벌써 왔음도
3: 생각하고도 그러다
0: 무슨 일
3: 아유 어째 왔겠어 내 당신
0: 말 놓지 마 빨리 말해서 어째 왔는다
3: 아유 어째 왔겠어 내 당신은 저
0: 아유 그래 말 놓지 말란 데다 야 좀 당신 노래라면 말 아이 못 빨리 말하자 빨리 어제 왔는가
3: 아, 내 노래로 내 말을
0: 야 하지 말 빨리 노래라 어제 왔는가
3: 어제 왔는가 안전하 서나 다 당신 생각 깨나 다 당신 생각 당신 보고 싶어 주말은 좋은 다 당신의 때때때 빨리 주체들
0: 이러지 말고 해 망한 데는 가서 어디 가서 이틀이나 사흘을 좀 있다 없어
3: 아이씨 빨리 주민들과 좀
0: 예, 딱 이틀이나 사흘만 있다 없어
3: 아니 어디 자꾸만 사람 녹음에 있는다
0: 내리 머리 김처자네 딸이 잔치를 해서 귀신 보낸대 이렇게 날짜마자 어떻게 하든 빨리 귀신하란대
3: 아이 누가 너 오기 싶어서 왔는가
0: 그래
3: 맨 어제 제야수 없이 김과장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0: 아 뭐 하나 거기 왔었던데
3: 거기 넌 낚시질 왔더군
0: 어 난 어찌겠어
3: 아 그래 난 나를 보기만 와드려 뭐 제 하늘이보다 더 반가운 밤에 변하지 잔치에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 강조를 하더란 말로
0: 유 아이들은 그 둘러보자도 안되게 깬다고 아 그래 거기는 당신이 뭐하러 나갔어 뭐
3: 아니 뭐하러 나갔어 부천해가지고 고기단자 잡아먹게 나갔지
0: 삼성은 대란 것은 우리 뿔리에서 이제 정말 아 그 나서 나가니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가
3: 아이 빨리 가서
0: 아이 글쎄 그래 내 말하기 저장 아이
3: 아이 정말 여기 무색에 왔다 갔어. 말해! 어제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0: 어디 나네 불고불게 남이란데. 남자 왔다 갔어.
3: 어디 남자 왔다 갔는데? 어?
0: 성광남.
3: 뭐? 성광남이?
0: 예.
3: 여의 일만 이래 그 거군 여자 봐봐 뭐 어둠샤샤샤샤 말없다 나한테 말라고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강여든 말라고 왔다 갔는데.
0: 제발 여기서 갔을 땐.
3: 뭐지? 제일 멀리서 왔다
0: 갔는데. 아니 멀리니까 네 남이 좀 생각하는 거 봐라 좀.
3: 그래. 그 새끼는 말라고 보러 가는 거, 말라.
0: 잔체를 한다더니.
3: 뭐, 그 집 딸이?
0: 광남이.
3: 뭐, 너 똥?
0: 예.
3: 야, 이름만 와느라 뭐, 박씨를 바꾸는 게 아들 똥꺼내 바꾸듯이 한 거야.
0: 그랬던 생각인가? 손을 흔들게 가서 보내라, 아들.
3: 아이,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지.
0: 아, 없었지. 무슨 말이야? 이 남들이 생각해.
1: 어머니 집이 어른가? 성모님이.
3: 에이, 부대에선 돌아보면 나겠어, 뭐. 그 집안에 사람이 있어.
1: 야, 이게 덥다 말이야. 야!
2: 야, 이게 네 말이 옳구나, 이게 더우나!
1: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3: 어, 야, 농농이든가?
1: 야, 이게 알바래, 이게. 야, 69년도 장일에 집처 영호.
3: 예? 야, 야, 이게 이제 와서 옳구나. 야, 오래간만이다.
1: 예, 일생 아바이 됐어, 이게.
3: 어이, 인천아. 이 사람이야, 내 이전에 집처 같이 내려갔던.
4: 안녕하십니까.
1: 야야야야 여기 와.
4: 오지.
1: 야.
4: 왜?
1: 너는 야 지금도 저 여자를 데리고 사니?
3: 어 그래. 나는 뭐 완공하다.
1: 아, 반갑다 반갑다.
3: 어디 무슨 일?
1: 아 내일이 우리야 첫돌 생일이다.
3: 아야. 네 거기는 나의 얼굴이래 이제 아저 첫돌 시신.
1: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정말 모르겠구나. 내 자작년에 잔치를 다시 했네라.
3: 어?
0: 정말 소원 딱 부르면 터지겠네.
3: 예, 예, 예. 자, 그런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그 좀 돌 좀 보러 보자고 하다가 네.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1: 아, 어떻게 말이에요?
3: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펴내볼까?
1: 좋지.
3: 그렇게 합시다.
0: 이거 봐봐.
3: 어때?
0: 내 나이에야 했음도.
3: 아, 내 20상 띵했다, 20상.
0: 사람 그렇게 말씀도.
3: 아니 뭐 내 우리 집에 그 명함장 있는 거야. 몸딱 그대로 저 써가 다 붙여보낸 거.
0: 글쎄 손님 그렇게 많이 오는가.
3: 아, 내 260 260표라고 그랬다.
0: 그래
3: 한 900명 오겠지.
0: 그러니까 나 한사에 얼마짜리야.
3: 250원짜리 뜨겠다.
0: 그러니까 1, 2는 2 한 사람 100원씩
3: 그래.
0: 2만 원에
3: 그렇지. 그리고 야 그 술값하고
0: 예.
3: 술값 다 코에 대지 뭐.
0: 그래 뭐
3: 만 원 장담 볼게.
0: 그게 떨어진다 말이야. 꼬리 좋다. 무슨고개인데 자꾸 또 오고.
3: 아직 내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아직 내 찾아본다고.
0: 오,
3: 어, 여기 있구나.
0: 그만하면 되지 무슨.
3: 유병거리야.
0: 유병거리라도 뜬 이름 같은데 녹이길래.
3: 어제 유병거리라고 모르는가?
0: 녹이.
3: 그 독창 배우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 노래 잘 부른다 이게. 하이 독보이쇼 독보이쇼 하이 헤이. 그래 그래 그래.
0: 이 사람이 형 잘생겼지.
3: 야야 잘생겼다.
0: 어째 그리 잘생겼을까. 나는 이 사람 너무 돌았으면 하겠다. 당신보다 더 잘생겼더라.
3: 아니 이제 갑자기는 부실해졌니.
0: 난 그 사람 옆에 앉았다. 아이 진짜 내 고작 고백한 게 있지 무슨.
3: 왜? 저 유병걸 선생입니까?
0: 있구나.
3: 어째 모르겠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질 갔을 때 내 그 홍총 두 마리 주제 근무입니까? 아 예예. 예. 저 무슨 일인가 하게 되면은 저 오늘 내가 좀 귀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 하게 되면 예. 생일 청사 이치입니다. 예. 예. 저 다섯 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0: 오겠다 안도.
3: 오겠다. 이영글이다.
0: 이건 무기인데.
3: 어째 이영글 아버지 모른다 싶은데요.
0: 무슨 거 해?
3: 어서 문을 어서 어서 이리 가자. 말해. 홍산당이 어디 있었고? 뭐지?
0: 그 아버지는 어떻게 알길래? 아,
3: 전번에 내 길 가다가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0: 그래 이제.
3: 그 아버지 신분증 아니겠어?
0: 그랬었던.
3: 그래 주셨다고 야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면서 알려주더라고.
0: 그 아버지 명확히 생겼지. 그래. 그 머리를 딱딱딱 재봤으면 좋겠다.
3: 정말 그 사람은
0: 야, 그 꼬리 얼마나 재밌었는데 꼬리 같아 한 번 안 와봤으면.
3: 부심이 놀아가지고.
0: 아이, 그럼 나도 맨날 선생님이 갖고 내 중간에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3: 야, 정말 그.
0: 아이, 그만 해도 저 그런 말이지.
3: 왜? 저, 이 아빠입니까?
0: 이성도?
3: 아, 예. 아, 저,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 신분증 조사가지고 아빠한테 들었지, 그 말입니까?
0: 누구이 되게?
3: 아, 예. 예. 저 무슨 인간이 되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0: 이야, 난 그 아빠를 꼭 보자 했는데 장소를 알려야 지금 어떻게 온도?
3: 아야, 야, 어디 보자 했는데? 옆에 잠깐만 해설 책도 다 해줬지.
0: 이야야, 그래서 보자 했는데.
3: 공 따블래?
0: 아니 그랬구만. 야, 기억나.
3: 아, 온돌이라.
0: 이거 이름 개코 같았다. 무슨 이름? 한족인도 저쪽인도.
3: 아, 전번에 우리 집 와가지고 온돌 소리하다 나가나 말이야, 온돌 소리.
0: 그 사람 어떻게 이런데 엉뚱.
3: 아, 그 사람 저번에 그럴 때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 전화 안 하면서 내 전화번호 적어준다란 말이야.
0: 그거는 그런 일감이 있으면 제게 전화해달라 했지.
3: 어?
0: 이 머저리야. 이거 봐, 피지미 오픈.
3: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생일을 축하한다.
3: 예, 예. 아이, 바쁘시네 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1: 아, 일단 와야 되지.
3: 예, 예, 예.
1: 야, 예. 야, 야.
3: 저.
1: 아, 이게 어째 이렇게.
0: 예?
1: 내 지네 일찍이 왔쟨가?
3: 아이, 아니, 이제 곧 올겠다.
0: 예.
3: 아, 자, 야. 먼저 자리 한번 하십시오.
0: 예, 저기 들어가.
1: 야, 야, 그래, 그래.
0: 지금 저, 어사이 쿠쿠만 거기 앉아.
1: 야, 야, 그래지.
0: 술은 딱 해야 돼, 마음써.
1: 그래, 그래.
0: 지금이랑 먼저 잡수 없어. 내 잡수를 했어.
3: 예, 내 전화 지금 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0: 내 잡수를 했는데. 그나저나 이거 봐라. 유수씨 다 되는 게 어때 손님이 아예 오는 거야?
3: 글쎄 유수씨 시간 다 되는 게 뭐지 그런 거야?
0: 이거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거 보면 사예야 하잔데 내 말 아이 듣던 게
3: 좀 가만히 생각 좀 혼자 좀 했네.
1: 일로 와. 일로
0: 와.
1: 일로 와.
3: 아이고.
0: 언제 벌써 나온다.
1: 아이고. 당시 오늘이 삼만 먹고 체랬구나.
3: 술한잔 붙 잡는 게 벌써 가지고.
1: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3: 예, 예, 그렇습니다.
0: 잘 가세요.
1: 예, 예, 예.
3: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1: 예, 그래, 예.
3: 어이, 다시!
0: 우리 숙한 거 다 음식을 어떻게 덮어 전화 대접하면 고맙단 소리나 듣지. 내 말은 절대 안 듣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3: 그게
0: 다 음식이 나온 거 물려준다던데 내 말 안 듣는 게 그나저나 그네 체질 얼마를 내놓었었던
3: 어디 당신 아이 줄게
0: 아 당신 아이 줄건도
3: 아 나도 당신 받았는데 내가 돈 오고 내가 당신은 펴버렸지
0: 아이가 됐는데 야
3: 아이 뭐야
0: 어찌나 한 사람 왔다는 것도 빈 게 그냥 그대로 먹고 갔지 내 말 안 듣는 게 어찌게 했느냐
3: 뭐래 진짜 인생에 살지 마자 잠깐 체대가 되지
1: 여예
0: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네
3: 꼼꼼질 냈습니다
1: 정말 참새방 학관을 지났던 그래
0: 네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는 적게 하고
0: 네 생일은 적당하게 즐거
1: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주다 이거지 뭡니까
3: 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5: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저연석에서 피 흘리며 싸워온 혁명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춘시에 계시는 열사 유가족 전옥원 씨는 열사이신 아버지 전웅문 씨를 그리면서 노래 부모님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모든 열사 가족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이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이 있습니다. 연계식 건공가도 장생사회구역의 송삼식 씨는 항상 사위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장모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장백상 기슭은 나의 집을 요청해왔습니다. 연영성 청운현에 계시는 송삼식 씨 장모님

련영성 대련시에 계시는 리성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늘은 연길시에 계시는 리성호 씨 어머니의 88세 생신날을 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외지에 있다 보니 어머니의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여청아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싶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맡기는 예쁜 코스모스들이 가을이 왔다고 재잘거리는 것 같습니다. 환하게 웃는 코스모스처럼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어느 아름다운 곳으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민족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조국의 미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강, 호수, 저수지로 물놀이를 떠나는 여름방학 휴가철. 바로 어린이들의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시원한 물놀이, 안전수칙 체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시다. 어린이들은 반드시 어른의 인솔하에 물놀이를 가야 합니다.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지 말고 안전시설과 구조요원이 있는 곳에서 수영하기로 합니다. 수영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해야 하며 수심을 모르는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123-45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원한 여름을 내기 위한 여름방학 물놀이 안전수칙을 꼭 명심하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있는 꽃도 피어난다는 속담은 외부의 자극이나 어려움이 오히려 숨겨져 있던 가능성을 끌어내고 그 속에 잠재된 힘을 발휘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자신도 몰랐던 잠재적인 능력이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외부에서 오는 변화나 도전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녀는 항상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특별히 어떤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꽃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어릴 적부터 꽃을 좋아했으며 집 앞 마당에 작은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꽃에 물을 주고 흙을 고르며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화단은 소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세상과 같았고 그곳에서만큼은 자신의 존재를 고요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꽃밭은 언제나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의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을은 바람이 자주 불기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소녀가 기르는 꽃들에게 큰 위협이었고 소녀는 매년 겨울마다 꽃들이 바람에 의해 시들고 말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을 돌보며 꽃들이 살아남기를 기원했습니다. 하루는 겨울의 끝자락, 강한 바람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폭풍처럼 거셌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휘청였고 집들이 흔들리며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여전히 자신의 화단을 지키며 꽃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어떻게 불든 상관없이 꽃들이 살아남기를 기도하며 바람이 그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녀의 화단 속 꽃들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휘청거리던 꽃들이 바람을 이겨내고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서 땅속 깊이 묻혀있던 꽃들의 숨겨진 잠재력이 발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꽃을 키운 방식과 그 끈기를 보고 감탄하게 되었고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꽃밭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가 매일같이 꽃을 돌보며 바람에도 불구하고 꽃들을 지키려 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날 이후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더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바람에 맞서 꽃을 키운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고 사람들은 각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 볼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 있는 꽃도 피어난다는 속담은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많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이나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속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려운 상황이나 시련 속에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강한 바람은 소녀에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바람이 없었다면 꽃은 결코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이 불행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그 어려움이 결국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꽃이 바람에 의해 더 강하게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역경을 이겨내고 나면 더욱 단단하고 훌륭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 있는 꽃도 피어난다는 속담은 희망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녀는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것이 결국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내는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0: 속담은 외부의 자극이 우리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바람은 꽃들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자극이었지만 그 자극이 없었다면 꽃들은 결코 땅속에서 자신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서 겪는 도전이나 변화가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나 도전에 의해 좌절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외부의 변화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장에서의 압박이나 개인적인 시련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땅에 묻혀있는 꽃도 피어난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외부의 자극과 도전이 오히려 우리의 능력을 깨우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희망, 인내, 그리고 외부 자극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삶의 어려움을 지나쳐 나가면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허약한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시작한 운동인데 운동만 하면 이상할 정도로 속이 더부룩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은 운동의 부작용,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운동을 할 때 속이 더부룩해지는 현상은 여러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운동 중 위장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하며 개인의 신체 상태, 운동 강도, 식습관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이나 중간에 속이 불편해지면 운동 효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운동만 하면 더부룩해지는 현상과 운동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지는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은 음식을 섭취한 후 위장에서 음식이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위액의 분비, 장의 운동, 효소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할 때, 특히 격렬한 운동은 이러한 소화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교감신경이 주도적으로 작용합니다. 교감신경은 위장 운동을 억제하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며 혈액을 근육으로 더 많이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기관의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위장 운동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장의 내용물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거나 소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위에 내용물이 남아 더부룩한 느낌이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강도가 높은 유산소 운동이나 격렬한 근력 운동을 할 때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음식물을 섭취했을 경우 그 음식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고단백 식사는 소화 시간이 길어지므로 운동 중 위장의 불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음식이 위에 머무르면서 압박감을 느끼거나 더부룩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에 섭취할 음식은 소화가 빠른 음식, 예를 들어 과일, 간단한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 한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운동 직후에 음식을 섭취하려면 소화가 빠른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는 땀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잃게 되므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시면 위장이 급격하게 팽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위를 압박하고 소화기관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동 전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료를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주어 더부룩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수분을 적절히 보충하고 식사와 음료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위장에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 복싱, 스피닝 등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위장에 큰 충격이 가해져 위장에 있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중 특히 복부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할 때는 위장이 흔들리거나 압박을 받기 쉬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복부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나 걷기 등은 위장에 비교적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속이 불편해지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 상태에 있다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위장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운동을 하면 이러한 불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깊은 호흡법으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동 중 더부룩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위장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소화불량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운동 중 위장이 예민해지거나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운동이 아닌 다른 생활습관이나 식습관, 스트레스 등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 속이 더부룩해지는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나 방식, 식사 습관, 수분 섭취, 스트레스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운동 전후에 식사 시간을 조정하고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불편함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만으로 체중 감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운동 외에도 다양한 신체적, 생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와 섭취의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운동, 식습관, 휴식, 스트레스 관리, 유전적 요소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통해 살이 빠지지 않는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의 강도와 종류는 체중 감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강도 운동을 오랜 시간 지속하는 방식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하지만 사실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과 더불어 칼로리 소모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나 가벼운 조깅은 심혈관 건강에 좋지만 체중 감소를 위한 칼로리 소모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근력 운동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고 운동 후에도 칼로리 소모가 계속되는 애프터번 효과가 발생하여 체중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저강도 운동에 의존하거나 운동 시간을 너무 짧게 설정하면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칼로리 소모가 증가하지만 운동 후 과도하게 칼로리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끝낸 후 운동했으니 좀 먹어도 돼 라는 생각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실제로는 소모된 칼로리를 다시 보충하게 되어 체중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 음료나 에너지 바 등 운동 후 보충제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그 자체로 많은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식사를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 이상을 섭취하게 되어 체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에는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식사나 간식을 피하고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때는 적절한 칼로리 섭취가 필요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식습관이 건강하지 않거나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하면 체중 감량은 어려워집니다. 특히 가공식품, 고지방 음식, 설탕이 많은 음료나 간식 등은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건강한 식습관을 병행하지 않으면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폭식하는 습관이 있으면 몸은 체중을 감량하기보다는 지방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나 간식 섭취도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운동과 더불어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람마다 체중 감량의 속도는 다릅니다. 유전자, 나이, 성별, 신진대사 속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운동과 식이 요법을 따라도 그 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근육량이 많아 체중 감량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져 체중 감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감량 초기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 감량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몸이 적응하기 때문인데 이때는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체중 감량을 기다리는 동안 동기부여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많지만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몬은 체중 감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 등이 체중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고 이는 체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가 많으면 지방이 축적되는 경향이 커집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주기나 임신, 갱년기 등 호르몬 변화에 따라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는 운동이나 식이요법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수면 부족이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체중 감량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식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호르몬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불안감을 유발하고 체내에서 지방을 축적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과식을 하거나 운동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가나 명상, 스트레칭 등의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체중 감량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운동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체지방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운동의 효과도 감소합니다. 또한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체중 감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충분한 휴식과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체중 감량을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강도나 종류가 적합하지 않거나 식습관이 부적절하거나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운동, 식습관, 휴식,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여름철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이지만 더위와 습기로 인한 신체 변화로 인해 식습관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름은 계절 특성상 상큼한 음료나 고칼로리 여름 음식이 많이 유혹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름철 다이어트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분 섭취입니다.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빠져나가므로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체중 감소 효과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피로감과 두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다이어트를 할 때는 수분 섭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여름에는 낮의 시간이 길어져 활동 시간이 많아지고 더운 날씨 때문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식사 시간과 양을 규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체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소화가 어렵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량씩 자주 먹는 방식으로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끼를 고르게 나누어 먹되 점심과 저녁의 양을 조절하고 간식은 가벼운 것들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당히 포함한 식사로 시작하고 점심과 저녁은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 튀긴 음식 등 고칼로리 간식이 많이 유혹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한 개, 탄산음료 한 캔 등이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칼로리 간식은 그 자체로 체중 증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냉장고에 미리 준비해 놓은 과일이나 저지방 요거트를 간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신선한 과일이 풍부하게 나기 때문에 제철 과일을 활용하여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소는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수박, 복숭아, 딸기 등은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적합한 간식입니다. 여름에는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BBQ,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등은 여름철에 자주 먹는 고칼로리 음식들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지방과 당분이 많고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또한 외식할 경우 음식의 칼로리와 재료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섭취한 칼로리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외식을 자주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체중 감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참기름 등을 활용하여 요리하고 튀긴 음식보다는 구이나 삶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가 갈증을 해소하는 데 좋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아이스커피, 과일 주스, 탄산음료 등을 자주 마시는데 이러한 음료는 당분과 칼로리가 매우 높아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가당차나 아이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 주스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그대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일 주스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칼로리가 높고 소화가 빠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중 감소에 불리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천이 상승하는데 이때 과식이나 너무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부담을 느끼고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벼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고 특히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면 체내 열을 낮추고 소화가 잘 됩니다. 시원한 샐러드나 차가운 국물 음식을 즐기면 소화도 잘 되고 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는 닭가슴살, 두부, 연어 등을 이용한 가벼운 단백질 식사를 권장합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지면 운동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더라도 식사 직후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소 30분 이상은 쉬고 나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 전에는 가벼운 간식을 먹고 운동 후에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 근육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 바로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것은 다이어트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다이어트를 할 때는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고려한 식습관 조절이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 식사 시간과 양의 조절, 고칼로리 간식의 피하기, 기름진 음식 자제, 시원한 음료 선택 등 여름철에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과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여름철에는 특히 천 관리와 휴식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름에도 건강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주택 공적금 관리 조례를 수정할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 공적금을 인출해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임대료가 가구 임금 소득의 교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는 문턱 제한을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 거주 주택 인테리어 비용, 자가 거주 주택 관리비 지급, 공무원이 승인한 기타 주택 소비 상황 등 주택 공적금을 인출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대출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중국인민은행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연합하여 공고를 발표해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인민폐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국인민은행의 공고에 따라 유통이 중지된 인민폐는 유통 중지일부터 매매할 수 있습니다. 기념주화는 매매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공고는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네, 출경 입경에 대한 공무원의 규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외 전신 사기, 불법 취업 등 위험한 함정에 대해 규정은 출경 인원이 출경을 신청하는 사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이민관리기구의 신분, 신청 사유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허위 자료 제공,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민관리기구는 출경, 입경 증명 발급을 거부하거나 출경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지능과 지능형 고객상담원 협동기제에 초점을 맞춘 국가표준 고객연락서비스 인공지능 및 지능형 고객상담원 협동요구가 9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경영자는 인공지능의 답변은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콘텐츠는 법적 효력이 없다 등 이유만으로 약속 이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기업은 지능형 고객 상담원의 답변 내용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현실 속의 삶 속에서 금융상품 온라인 마케팅 관리 방법이 9월 30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됩니다. 방법은 대출 상품의 낮은 문턱, 즉시 입금, 낮은 금리 등 마케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결제기구의 계산 대페이지에 표시되는 결제수단은 대출 등 금융상품과 구분되어 보여져야 하며 이용자가 결제수단과 대출상품을 혼동하도록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첫 드라마 발전 관리 방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방법은 숏 드라마는 투자 규모와 주제 등에 따라 1류 숏 드라마, 2류 숏 드라마, 3류 숏 드라마로 나누고 분류에 따라 등록 공시와 발행 허가 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숏 드라마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민족 역사를 왜곡하거나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훼손하거나 미성년자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 11가지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 및 제작한 숏 드라마는 각 회사의 눈에 띄는 위치에 안내 표시를 추가해야 합니다. 인터넷 정보 내용 다채널 배포 서비스 관리 규정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규정은 인터넷 정보 내용 다채널 배포 서비스 기구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생중계 게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인터넷 생중계 게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분 정보를 확인하고 그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처가을에는 건조하고 일교차도 심하여 조금만 부주의해도 조사가 들기 쉽습니다. 네, 그럼 가을철 생명의 열매라 불리우는

0: 때 소화 불량을 치료할 수 있으며 장염과 리질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화과에 함유된 비타민C와 폴리페놀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호흡기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건조하고 손상된 점막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는 또 식이섬유와 펙틴이 풍부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의 운동을 촉진하며 점막질은 장점막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네, 무화과는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되는데 무화과 속의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혈관 병활근에 있는 칼슘 이온 통로를 조절하는 바 마치 천연 안지오텐신과 같아서 네, 혈관의 정상적인 이완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화과는 또 항산화 작용이 있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무화과는 천연 항산화제 뱅크로 알려져 있는 바 연구에 따르면 무화과 추출물은 혈청 말론디 알데히드 수치를 낮추고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며 피부 주름과 반점에 일정한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화과의 다당류 물질인 콜로이드 다당류, 아라비노 갈락탄 등은 대식세포, T림프구 및 기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신체 질병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면역 조절 성분입니다.
1: 하나, 둘,

네, 생선을 먹으면 정말 머리가 똑똑해질까요? 네, 생선을 먹으면 정말 똑똑해질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합니다. 생선에 함유된 오메가3 비방산, 오메가3 지방산, 량질의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B, 레시틴, 콜린, 철, 아연, 요오드 등 미네랄은 모두 뇌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DHA는 인체에 필요한 고도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뇌건강 및 뇌세포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바다 물고기 중 병어, 연어, 정어리, 갈치, 꽁치, 고등어, 바다 농어, 민물고기 중 농어, 흑어, 메기, 쏘가리, 붕어는 모두 DHA의 량질의 공급원입니다. 네, 하지만 상어, 황새치, 옥돔, 대형 참치 등 수은 함량이 높은 어류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네, 산업폐수로 인한 수은 축적은 먹이 사슬을 통해 대형 육식어 체내에 녹출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밖에 물고기의 담, 간, 유 부위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에게 어떤 생선이 더 적합할까요? 네, 6개월령 이상 영유아의 경우 대구, 연어, 조기, 갈치 등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하면 생선을 으깨어 생선죽 형태로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령은 하루 25에서 50g 먹이고 1살 이상은 50에서 75g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네, 학령기 청소년들은 농어, 참치, 우럭, 꽁치를 더 많이 섭취할 것을 권장하며 매주 두세 종의 생선을 번갈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다 물고기와 민물고기의 영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바다 물고기와 민물고기의 전반적인 영양가는 비슷하지만 네, 각각 치중점이 있습니다. 네, 바다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DHA와 EPA가 풍부하고 요드 셀레늄 함량이 높습니다. 대구, 참치, 연어, 정우리 등의 바다 생선은 천연 비타민 D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민물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 B가 풍부합니다. 산천어, 련어 등 민물고기는 칼슘과 린 함량이 풍부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소수민족 소개 코너에서는 만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만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만족의 기원과 역사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만족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소수민족입니다. 2010년의 통계 수치에 따르면 만족의 총 인구는 1041만 정도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만족은 연행성과 하북성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길림성과 흑룡강성, 내몽고 자치구, 신강 위글 자치구, 광동성, 복건성 등 중국 전역에 산재했습니다. 만족은 중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중원 왕조를 두 번 세운 민족입니다. 그 하나는 만족의 선민인 여진족이 기원 1115년에 세운 금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1644년에 세워져서 1912년에 멸망한 중국의 가장 마지막 봉건 왕조인 청나라입니다. 만족은 그 역사가 유관돼 기원은 무려 68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72년 중국의 고고학팀은 러시아에 인접한 흥계호 지역에서 6800여 년 전에 만족의 전통 의상 그리고 말 사슴 뿌리로 조각한 만족의 토템, 모래가 섞인 도자기 등 문화재들을 발견했습니다. 만족의 선민은 중국 고대의 상나라와 주나라의 숙신, 수나라와 당나라의 말갈로 알려져 있으며 숙신과 말갈은 여진족의 선민이고 여진족은 만족의 선민입니다. 만족은 엄격히 호칭하자면 만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1635년 청태종 황태극이 여진을 만주로 개명하라고 명령을 내린 뒤 만주족이라는 호칭을 줄곧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만주라는 두 글자가 만주국을 연상케 한다고 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만족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족은 중국 역사에서 큰 기여를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만족은 중국의 동북 변강을 개척한 공로가 있습니다. 발원지가 중국 동북 지역의 백산 흑수 지역으로 장백산 북쪽과 흥룡강 중하류, 우수리강 유역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서 대를 이어 삶의 터전을 가꾸어온 만족은 이 땅을 중국의 불가분리의 신성한 영토로 보유하는 데서 큰 공로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족은 베이징을 전국의 정치 중심으로 부상시켰습니다. 기원 1153년 만족의 선민인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국도를 흥룡강으로부터 연경, 즉 오늘날의 베이징으로 옮기고 중도라고 이름했습니다. 금나라는 베이징의 국도를 정한 첫 봉건 왕조이며 이로써 베이징이 중국의 정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베이징은 금나라 이후 원, 명, 청, 세조대의 국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만족은 오늘날 중국의 판도 확정에 공로가 큽니다. 1644년 만족은 대일통의 다민족 청나라를 세우면서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팔기 병사들이 피와 생명으로 제정 러시아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동북 변강을 지켜왔습니다. 팔기 병사들은 동으로는 바다까지, 남으로는 증모암사까지, 서북으로는 발하슈호, 북으로는 대사막에 이르기까지 1천여만 평방킬로미터의 국토에 대해 효과적인 행정관리를 실시했습니다. 넷째로 중화민족의 전통문화를 고양했습니다. 지식을 존중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만족은 타민족의 우점을 받아들여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능합니다. 청나라 때 황제들은

많은 서적의 편찬과 수정에 만족 지식분자들을 참가시켜 중화민족 문화의 발전에 큰 추진 역할을 놀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족은 또 전국의 언어를 규범화했습니다. 베이징에 입성한 만족은 전국 각지의 한족들과 왕래하면서 방언이 서로의 교류에 많은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베이징의 한족과 함께 베이징말을 창조했습니다. 또 베이징말을 기반으로 관어라는 궁중용어를 창제해서 황제를 배하라는 전국의 관원들이 관어를 사용하도록 했고 이는 그 후에 중국 표준어 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만족은 고유 언어와 문자가 있습니다. 만족의 만어는 알타이 어계에 속하며 만족의 문자는 16세기 말 누르하치가 창제했습니다. 만문은 관변측 문자로 청나라 때 장기간 사용됐고 한때는 중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대량의 문헌 자료도 남겨 중화민족 문화유산 보물고에 진귀한 보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나라 중엽 이후 만족들은 만어를 기본상 사용하지 않고 한어 북방 방언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특정된 장소에서만 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80년대에 이르러서는 동북지역의 일부 편백한 집거 마을에서 생활하는 일부 노인들만이 만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만족은 또 성씨가 무려 600여 개나 되어 중국 각 민족 중에서 한족 다음으로 성씨가 많은 민족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신해혁명 후 대다수 만족인들이 한자성을 쓰면서 오늘날 많은 만족인들은 자신의 옛 성씨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세종국 창건 후 만족은 전국의 각종 이민들과 함께 나라의 주인이 되어 민족 평등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습니다. 1957년 베이징시 외곽에 1년의 만족 향이 세워지고 만족이 산재해 있는 지역에서는 만족과 기타 소수민족 연합민족향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만족은 전국 각 민족 이민들과 함께 중국 부흥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길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강순옥 작사, 황명월 작곡, 허경남의 노래로 내 마음 너와 함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눈 감으며 떠오르는 내 고향 둠의 산골, 나를 낳아 키워준 정다운 고향 땅아. 타향에서 수십 년 내 얼굴 주름져도 너의 모습 화폭마냥 내 마음에 남아있네. 아, 어머니 품속 같은 내 고향,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 고향기라. 내 고향의 산과들이 눈앞에 역력한데 봄이 오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김을 메어 풍년든 가을에는 집집마다 웃음꽃 피네 과원향기 하늘 가득 사원들 노래도 높아. 아, 변모된 내 고향 모습 그려보며 내 노래도 함께 합쳐 산간에 올려가라. 아, 내 사랑 어머니 품아 정든 땅아, 너를 찾아 내 간다고 나는 새야 전에 타오. 나는 새야

0: 이번 주엔 강순옥 작사, 황명월 작곡, 허경남의 노래 내 마음 너와 함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시 정.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제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을 여러 차례 시찰하면서 일련의 중요 지시를 내려 룡강의 전면적 전방위적 진흥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룡강은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힘차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3년 전 총서기가 마카시의 림장과 농촌에 대한 현지 시찰을 진행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최북단을 찾아 록수청산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이 점점 많이 투입되면서 연말까지 림장 관할 구역에 대한 순찰을 전면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마카 림장은 보호와 발전을 병행해 산림 지속 가능 경영 면적을 3만 2,300무 달성하고 조경림 160 헥타르를 육성했습니다. 올 8월 마카 림업국과 농부산천회사가 처음으로 야생 홍월귤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확 시즌 거래액이 1,6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확에 참여한 1,500여 명의 직원 1인당 평균 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록수청산이 가져다주는 가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현지 자작나무 수액 채취량이

전년 대비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북극 블루베리 와인 등 5가지 제품이 흑토우품으로 선정됐으며, 또 마카 목이버섯은 전국 명특우신 농산물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통적인 림하 제품들은 또 창의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북극촌의 눈사람 나무집 민박집에서 사서연 씨는 가을 관광 성수기에 대량으로 모여들 손님들을 맞기 위한 준비로 바쁩니다. 지난 3년간 북극촌에서는 민박과 호텔 130여 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변두리에 방치돼 있던 12동의 별장도 활성화돼 관광 종합단지로 탈바꿈했으며 현재 3개 동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마카시는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확고하게 걸어왔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마카시는 총 24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수입이 23억 원을 넘어서며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한배 이상씩 동반 성장했습니다. 흑룡강성 15차 5개년 계획 요강은 국제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신흥시장 및 핵심 권역과의 협력을 전면 강화해 다원화된 개방협력 구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은 220개 국가, 지역과 무역 교류를 진행했으며 전년 대비 27개가 증가하는 등 대외 무역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성 대외 무역은 수출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국제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높아지는 량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월 한 달간 수출입 증가률은 28.4%, 수출 증가률은 61.8%에 달해 동북 세계성 한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배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성의 대외 무역 협력 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쌍방 매입 판매 품질 제고 및 규모 확대 3년 행동을 토대로 러시아 시장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성 대러시아 수출입 총액은 1,549억 3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9% 증가했습니다. 그중 수출액은 301억 1천만 원으로 26.1%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1대1로 연선 시장이 활기를 띠며 신흥 해외 시장 육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출 인증 기준, 원산지 증명서, 세관 검역 등 핵심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치치할 논자산 유업과 수화 송북 식품은 예멘, 이스라엘 시장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림전현 흑룡강 태급 농업과학기술발전 유한회사에 들어서면 자동화 생산 라인이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찰옥수수는 세척, 증자, 탈피, 진공포장 등 여러 공정을 거쳐 단몇분 만에 개봉 즉시 먹을 수 있는 신선 옥수수 제품으로 탈바꿈합니다. 멀지 않아 이 옥수수들은 곰돌이 바이바이 캐릭터 로고가 인쇄된 선물 상자에 담겨 냉장 물류망을 통해 전국으로 반출될 예정입니다. 왕초 총경리에게 있어 옥수수 제품이 전국 시장을 뚫은 비결은 다름 아닌 좋은 품질입니다. 기업은 맞춤형 농업을 전개하면서 고객 수요를 품종 선정, 포장 관리, 수확 가공, 품질 검사에 이르는 전사슬 표준화 프로세스로 정밀하게 전환하고 밭에서 식탁까지 각 단계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초 총경리는 현지 한랭지 흑토의 천연 생태 우세를 활용해 녹색 생산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체 개발한 탈피 옥수수 알갱이 등 특허 제품으로 옥수수의 천연 영양과 식감을 보장하며 제품 품질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는 기업과 협력사 간 신뢰의 신용 계약이며 제품 품질이 보장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눈에 보이는 증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일된 표준 생산 방식은 기업 고품질 발전의 핵심 동력인 동시에 고객과의 협력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00톤의 플로토 유리를 가득 실은 1,000톤급 바지선이 감옥사 국제항구에서 출항해 할빈으로 향했습니다. 이로써 20년간 중단됐던 송화강 감옥사 할빈 화물 운송 항로가 정식 재개됐음을 알렸습니다. 감옥사에서 할빈까지 이어지는 송화강 수로는 한때 우리 성 물자 운송의 수상 대동맥이었습니다. 20세기 말 도로와 철도의 급속한 발전, 송화강의 갈수기 수위 하락, 수로 수심 부족, 항만시설 노후화 등 요인으로 인해 화물 물량이 점차 육로로 전환되면서

이 화물수송 항로는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성은 송화강수로 정비사업을 가속화해 대정자산 허브 선박 간문이 정식 가동됐고 하류 주요 얕은 수역 항로 건설이 순차적으로 추진돼 천톤급 선박의 통항 조건이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첫 운항에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감옥사 해사 부문은 전 구간 수로 검수를 완료하고 주요 물자 운송을 위한 녹색 통로를 개통했으며 동시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제20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중국 국가체육대표단이 일전 북경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대표단은 총 1,274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선수단 815명이 38개의 정식 종목, 369개 세부 종목에 출전해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우리성에서는 탁구 스타 왕만욱을 비롯한 선수 6명과 코치 2명이 국가대표단에 선발됐습니다. 일전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체 중소기업 장관급 회의 시리즈 행사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체 중소기업 국경 간 투자 세미나에 할빈 중한 국제혁신 창업센터 김학봉 총경리가 참석해 중한 협력 강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초기 투자, 중소기업 과학기술 혁신, 단지 역량 강화, 특색 산업 클러스터 등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류가 진행됐습니다. 김학봉 총경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체 각 경제권의 기업 대표, 투자기관, 단지 운영사들과 함께 중소기업 국경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미나 외에도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체 플랫폼 회의, 중국 중소기업 발전 촉진 센터 실무 회담에 참석했으며 광주 개발구 산업 플랫폼도 현장 시찰했습니다. 할빈 중한 국제혁신창업센터는 향후 중한 과학기술기업, 투자기관, 산업단지 간 프로젝트 협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선별, 기업 상호 방문, 투자 융자 매칭, 산업 착지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호복순 연출 황권학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림도정은 빵집에 가서 빵 하나를 사다 로인에게 건넸다.
1: 로인님, 이 빵을 잡수세요.
2: 아이고,

0: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성해서 겨우 려비 사원을 구워서 찾아갔더니만 그 애가 딴 데로 떠났다는 게 아니요. 원체 그 애한테서 돌을 좀 타가지고 가서 도서도 바치고 밥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1: 저 이상령아, 자, 너무 상심하지 마. 어? 돌아갈 여비가 없다는 말이지. 내가 일원을 줄 테니 딴 데 가서 좀 더 마련해가지고 빨리 집에 돌아가.
0: 도련님, 이 불쌍한 늙은이를 좀 생각해 주시오. 집에선 다 굶어 죽어갑니다. 이론으로는 집에 갈 여비도 안 됩니다. 아니, 발언만 좀 구워주시오. 집에선 손자 녀석이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1: 이삼령강, 당신의 소작인들이 도서를 바치지 않는데 우리 아버진들 어디 가서 돈을 얻어 나한테 붙여주겠소?
2: 영택씨,
1: 도동씨 가만히 있어.
0: 됐소다, 그만두시오. 사람이 죽을 꼽에 이러니 이렇구만.
1: 이러는 적어서 안 가지겠다 이거지? 그럼 돌아줘.
0: 됐소다. 도련님, 나 이만 물러갈게요.
3: 로인이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돌아선다.
2: 잠깐만요, 로인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로인님, 여기 10원이에요. 받으세요. 큰 도움은 못 되지만 로인님, 정거장이 어딘지는 아세요? 기차를 타면 도적놈도 있으니까 돈을 잘 간수해야 해요.
0: 고맙수다, 림선세. 정말 고맙수다. 림선생의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3: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고 와들와들 떨며 뒤돌아서는 로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림도정은 저도 몰래 자신의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리며 쏟아지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집안에 들어서니 여영택이 새파랗게 성난 얼굴로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1: 그 령감한테 돈을 줬어?
2: 네, 줬어요. 너무 불쌍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1: 그래, 얼마나 줬어?
2: 10원이요.
1: 뭐? 10원? 제 돈도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다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2: 뭐라고요?
1: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2: 도덕을 연불같이 외우던 당신이 어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네, 걱정 말아요. 그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1: 아니, 도성씨, 미안하. 내가 잘못했어. 나야 우리 살림을 생각해서 그랬지. 도성씨, 성내지 마. 그깟 10원이 무슨 문제겠어. 엊그제 아버지가 50원을 붙여줬어. 그 돈까지 다 주겠대도 도성씨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내 절대로 탓하지 않을게.
2: 굶어 죽게 생겨서 살려달라고 찾아온 로인을 왜 그렇게 쌀쌀이 대했어요? 저렇게 한상 가득 차려놓고도 왜 그 로인한테 밥 한 날 대접을 안 했어요?
1: 아휴, 도성씨 미안하오. 용서하. 참, 이 정신 봐라. 그 노인네가 와서 한참을 말하는 바람에 그만 잊어버릴 뻔했구만. 자, 이제 곧 기와 손님이 올 테니까 우리를 세웁소. 얼른 마저 준비하기요.
2: 귀한 손님이요?
3: 눈보라가 잠잠해진 시간, 마침내 귀한 손님이 도착했다. 체육복을 입고 롱고화를 신은 이 나젊은 청년은 억실억실하고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1: 어휴, 드디어 왔구만. 자, 도정씨 인사하오. 우리 역사학부의 동상생 라대방요.
4: 안녕하세요.

0: 내 애인 김도성이요.
1: 아, 반가워요. 아, 이젠 학교에 안 다니시오? 딴 일도 안 하시고?
2: 네, 그래요. 차 마셔요.
1: 아, 고마워요. 여형, 지금도 고소설들이나 드시고 있어?
0: 나야 어문 하뿐이 아무래도 고소설들 속에 파묻힐 수밖에. 나 요즘 그런 공부에 매우 흥미를 가지요. 대방인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직도 고국 사업에 분주하오?
1: 어, 여형, 그게 무슨 말이요?
0: 아, 우리 식사나 하면서 얘기를 나누지. 자, 도정 씨도 함께 먹기요.
1: 아, 그래요.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 나눕시다.
2: 네, 오늘 귀한 손님이 온다고 영택 씨가 신경 많이 썼어요. 많이 드세요.
1: 어우, 생활이 괜찮구려. 이렇게 굉장하게 잘했어?
0: 오랜 동창인데 응당 이런 자리를 잘해야지. 어? 여보게, 남경으로 시위하러 갔던 고국 대표들은 다 어딜 갔소? 왜 활동 소식이 통곱지? 김행유는? 그 사람 아주 재앙꾼이더군.
1: 고소석 속에 파묻혀 있으니 바가 소식을 못 듣지.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부평으로 호송되어 온 후 12월 17일에 국민당은 갑자기 남경 학생들을 대량 학살했소. 국민당의 단합이 가혹해져서 학생 구국운동은 일시적인 침묵 상태에 처했소.
0: 그 학생운동의 총지휘가 바로 리맹윤 걸로 알고 있소. 그는 어떻게 됐소?
1: 학교에 돌아온 후 헌병놈들이 계속 리맹윤을 노리고 있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잠시 몸을 숨겼지.
3: 말을 잠깐 멈추고 어글어글한 눈으로 여영택과 림도정을 바라보던 라대방이 엄숙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연다.
1: 여영, 형네 부부는 둘 다 젊으니요. 폐기를 잃어서야 안 되지. 외부 활동에도 좀 참가하오. 학생들이 남아 시위를 할 때 여형은 그래 격동되지도 않았소?
0: 그랬지, 격동됐지. 아, 그런데 말이야, 까지 고어나 부르고 주먹이나 휘둘러가지고 무슨 일을 치르겠소? 난 내 방식대로 고국할 적정이요. 자, 라형 드시오.
2: 영택씨, 당신의 형식이란 현대서적 대신에 거서적으로 바꿔 읽고 학생복 대신에 두루마기로 바꿔 입겠다는 거죠?
1: 나라의 고전을 정리하고 민족 의상을 입는 것이 곧 애국의 구체 표현이란 말이지.
0: 아, 저 사람이 헛된 소리 듣지 마.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하니까 늘상 나한테 불만이요. 나도 글쎄 저 사람 직업 때문에 속 많이 썩였지만 그 어디 쉽게 구할 수 있어야지. 아, 라형, 라형은 지위가 있는 부친이 계시니까 직업 문제는 근심할 필요도 없겠지.
1: 어, 그런 말 마오. 난 아버지 덕을 바라지도 않소. 갈 길이 다르니까. 그, 두 분 고맙소. 이제 그만 가야겠소.
2: 어, 벌써 가려고요?
1: 할 일이 많이 남았소. 어, 여형. 아, 독서로만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 여형도 부지런히 움직여.
0: 그래, 알았어. 어, 그럼 내 대문밖까지 배웅해 주지.
3: 라대방을 배웅해 주고 온 여영택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풀썩 몸을 던지고는 멀거니 천정을 바라보았다.
2: 영택씨, 기분이 안 좋아요? 라대방 씨도 허위해서 그런 얘기 한 거잖아요.
0: 도정이, 그런 게 아니요. 극한 녀석의 말에 기분 상할 것 없어.
2: 그런데 왜 기색이 안 좋아 보여요?
0: 사실 내겐 고민이 있어. 당신도 생각해보. 내게는 집이 있고 당신이 있고 앞으로는 아기도 있을 것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졸업을 할 텐데 취직할 희망은 보이지 않고, 졸업을 하면 집에서는 돈을 안 대줄 거고 내가 당신과 함께 몰로 생활해 가겠소.
2: 영택 씨, 어쩐지 영택 씨가 너무 낯설어져요.

0: 그런 말 마오. 도성이, 내가 라대왕을 우리 집에 청한 건 다름 아니라 그 사람 부친을 다리 삼아 취직 자리를 부탁해보려는 거였어. 근데 그 녀석은 완전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론이나 한바탕 늘어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 도성이, 내 사랑하는 도성이, 이리 와, 날 좀 위로해 주구려.
1: 아, 영태 씨.
2: 몸을 비틀며 영택에게서 빠져나오려 애쓰던 림도정은 저도 모르게 환멸감을 느꼈다. 아롱진 무지개처럼 느껴졌던 사랑의 빛은 점차 영롱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0: 헛달 금음날 저녁이다. 내 목걸 문살에 장옷질을 바른 작은 방에서 밝은 등불빛이 비쳐나온다. 10여 명의 청년 남녀들이 방 안 가득히 모여 앉아있다. 해사한 얼굴과 촛기 도는 눈동자를 가진 집주인 뱅디평이 유리 술잔을 들고 일어서서 입을 연다.
1: 얘들아, 오늘 여기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애들이 다 모였어. 내일이면 설이지만 9.18 사변 후로 우리 모두 가정과 연계가 끊어져 버렸지. 하지만 우리 여기서라도 다 함께 유쾌하게 설을 맞이하자. 자, 잔을 들어. 건배!
0: 뱅리평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얼굴이 불그레해 한 젊은 남자가 뛰어나와 그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아 머리 위로 축혀든다. 그가 바로 북경대학 학생들이 남경으로 시위하러 갈 때 기차 위에서 구호를 외치던 헌영이다.
2: 나는 항이야. 새해를 맞는 이봐 반동적인 국민당과 국민당 정부의 소리쳐 항이야. 장개석의 무저항주의는 동북의 세계성을 일본 놈들에게 넘겨줘. 3천만 무고한 동포들이 도탄 속에 신음하게 했소. 나는 남경을 향해 경결히 항이야.
1: 헌영이 바보야? 여기서 외쳐서 뭐래? 이런다고 장개석이 말을 들을 것 같아?
0: 이 시각 림도정도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침울한 표정으로 곁에 앉아있던 라대방이 나직이 림도정에게 묻는다.
3: 도정이, 혼자 왔어?
4: 네, 영택 씨는 겨울방학이라 집에 갔어요. 나랑 같이 설쇠러 가자는 걸 물리치고 혼자 있던 차에 리평의 청을 받고 여기 왔어요.
3: 그랬구만.
1: 수호가, 왜 울어?
5: 언니.
1: 엄마 생각이 나서 그러지. 알아. 너희 어머니는 참 무참히 돌아가셨지. 우리 그 원수를 꼭 갚아야 돼. 울지 마, 수호가. 우리처럼 고향을 잃고 부모를 잃은 애들이 한둘이겠니? 우리는 이 원한을 가슴에 새기고 분발해 싸워야 돼. 지금 동북의 용군들이 잘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조만간 꼭 고향에 돌아가게 될 거야.
6: 영자를 쉴 때면 양친 생각 간절토다. 이 밤 어머니 아버진 멀리서 이 아들 생각하겠지. 아, 사랑하는 송과강이여, 너의 맑은 물결은 아직도 그토록 아름다우냐.
1: 우일민, 창피하게 이게 뭐요? 술주정을 하는 거요?
7: 여러분, 국가대사는 의논하지 맙시다. 이 인생을 더 자유롭게. 나는 괴롭다 괴로워. 인생은 꿈 같거니 이 생에서 몇 번이나 환락을 받던 거. 괴로워 못 견디겠다고.
0: 예술가라고 불리우는 왕금부가 처량하게 신음소리를 내뱉자 헌영과 최수옥이 그

0: 내게로 뛰어가 손가락으로 콧등을 가리키며 말한다.
1: 술 얼마나 마셨어요? 지금이 어느 때예요? 나라가 패하고 집안이 망하는 판인데 아직도 그런 퇴폐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똑똑히 말할게요. 일본 강도놈들은 지금 우리 조국을 멸망시키려고 해요. 정신 차려요.
2: 왕건보, 정신 차려. 너 알고 있어? 지금 열화가 위급하고 화북 정세도 긴장됐어. 아직도 그 험하고 괴백한 이론을 말할 경황이 있는가 말이야.
3: 백례표야, 우리 이제 국사를 얘기 말고 속에 있는 말이나 하자고.
4: 나도 알고 있어. 이런 날엔 다들 감개가 북받쳐 못 견딘다는 걸.
0: 백리평의 눈에 어느덧 눈물이 고인다. 한켠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나대방이 입을 연다. 아까 표정과는 달리 그의 입에서는 말이 술술 나온다.
5: 헌액이, 남경 가서 시위할 때 자네하고 로가천은 우대를 받아 딴 데로 갔고, 리맹은 뛰쳐나와 군중을 지휘해 위수사령부를 쳐들어갔지. 그때 우리 185명은 효룡경규청에 묶여가서 취수생활을 맛보았어. 얼읍장 같은 맨바닥에 누웠는데 주위는 부담같이 고요했어. 춥고 굶주리며 보내야 하는 그 밤이 길고도 길었어. 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즉흥실을 하나 지었는데 이 걸작은 인차류양되었어.
1: 라대방 오빠라면 그런 시를 짓고도 남음이 있죠. 어떤 시였어요?
5: 어두운 맨바닥에 누운 청년들이 한쪽에서 이 시를 풀면 저쪽에서 재청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캄캄한 효룡경규청이 극장으로 변했단 말이요.
1: 참 대방 오빠, 얼른 울퍼봐요. 그런 걸작을 우리도 감상해야죠.
5: 아주 투박한 걸작이지. 아, 들어보겠어?
6: 그래요, 네, 그래요. 들어봐요.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아홉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호복순 연출 황권학 열 번째 시간입니다. 뱅기평의 눈에 어느덧 눈물이 고인다. 한켠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나대방이 입을 연다. 아까 표정과는 달리 그의 입에서는 말이 술술 나온다.
1: 허내기, 남경 가서 시위할 때 자네하고 로가처는 우대를 받아 딴 데로 갔고 리맹은 뛰쳐나와 군중을 지휘해 위수사령부를 쳐들어갔지. 그때 우리 185명은 효릉경규청에 묶여가서 취수생활을 맛보았어. 얼음장 같은 맨바닥에 누웠는데 주위는 부담같이 고요했어. 춥고 굶주리며 보내야 하는 그 밤이 길고도 길었어. 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즉흥실을 하나 지었는데 이 걸작은 인차루양되었어.
2: 라대방 오빠라면 그런 시를 짓고도 남음 있죠. 어떤 시였어요?
1: 어두운 맨바닥에 누운 청년들이 한쪽에서 이 시를 풀면 저쪽에서 재청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캄캄한 효릉경규청이 극장으로 변했단 말이요.
2: 참 대방 오빠, 얼른 울퍼봐요. 그런 걸작을 우리도 감상해야죠.
1: 아주 투박한 절작이지. 아, 들어보겠어?
3: 그래요, 네, 들어봐요.
1: 북경대학, 무엇이 두려우랴? 깃발을 휘날리며 우리는 남아있다. 중화민족 구해내자. 포승에 묶여도 총감옥에 맞아도 며칠을 굶어도 끄떡하지 않는다. 죄수 이름 붙어도 두렵지 않다. 북경대학!
4: 참 좋았어!
0: 갑자기 들려오는 큰 목소리에 다들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2: 로가천 오빠, 오래간만이에요.
5: 어, 형, 들어.
0: 청년의 목소리에 고개를 든 림도정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어쩔 수 없었다. 북대하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한 번 만났던 인상 깊은 청년 로가천이었다. 영채도는 커다란 눈, 온화하고도 단정한 그 모습,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 로가천은 미처 림도정을 알아보지 못한 채 걸상을 놓고 라대방과 마주앉는다.
6: 그 걸작을 마저 다 낭송하오. 그 다음에 나도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주지.
1: 좋소. 그럼 계속하지. 그날 밤 비는 세차게 내렸고 여기저기서 우리를 지키는 보초병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어. 이때 갑자기 우리 교찰대가 들어와 정부 당국에서 30여 대의 자동차와 천여 명의 군경을 파견해 우리를 북평에 강압적으로 돌려보낸다 하지 않겠소? 뜻밖의 소식에 우리 전체 학생들이 격분하여 하나같이 소리쳤소.
7: 우리는 안 된다!
8: 안 된다!
7: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라!
8: 우리의 자유를 회복하라!
7: 너희들이 우리를 묶으리면 묶어봐라! 너희가 바라는 건 벼슬을 얻고 돈 벌고 인민들의 피를 빨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0: 이끓는 청년들은 눈 한번 깜빡이지 않고 로가천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었다. 이윽해서야 청년들은 또다시 먹고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1: 내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줄까?
2: 그래, 가천이. 아까 하려던 얘기가 뭐예요?
1: 며칠 전 열아가 위급할 때 송자문은 승덕에 날아갔댔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열아 수비군한테 위기당당한 말투로 그럴듯한 담화를 발표하더군. 그대들은 그저 싸우기만 하시오. 난 그대들의 뒤를 기필코 보장할 것이오. 그런데 열아 전쟁이 개시된 첫날 적들은 멀고 먼 곳에 있는데 송나으리님은 감쪽같이 비행기를 타고 남경에 되돌아갔소.
0: 로가천은 웃으며 얘기를 했으나 곁에 둘러선 여럿은 더 웃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참 만에야 최수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2: 야단났군요. 열아가 터지면 화북도 꽉...
3: 가천이요, 우리한테 최근 정세를 좀 말해줘.
2: 그래요, 말해주세요.
1: 말해줘. 그럼 말하지. 목전 정세는 정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어. 119 일제상해 침공 사건 이후 정부는 무장주의를 써오고 있어. 최근 사령관에서는 다시도 안 싸우고 거기에 주둔한 하국에 명령을 내려 철퇴하도록 했소. 열아는 겨우 1회를 싸웠고 승덕도 적의 손에 넘어갔어. 지금 중화민족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했소. 그런데 장계석은 우리의 적은 공산비적이라고 외치면서 공산당과 애국 청년들을 학살하고 있어.
3: 정말 너무 고약한 신보군요. 가천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은 어디에 있어?
1: 우리 모두가 출로를 찾고 있어. 출로는 어디에 있겠소? 출로는 반항에 있고 투쟁에 있으며 또 개인의 운명을 국가와 인민의 운명과 결합시키는 데 있다고 봐.
3: 맞소. 개인의 출로를 찾자면 먼저 민족의 출로부터 찾아야 하오.
4: 여러분, 내 말 좀 듣소. 우린 리로만 연구해서는 안 된단 말이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겠는가를 토론합시다.
5: 얼쏘!
4: 맞소!
0: 모두가 열렬한 의논을 벌이는 가운데 로가천이 일어나 림도정에게로 걸어와서 손을 내밀었다.
1: 날 모르겠소, 도정씨?
6: 아, 알아요. 북대하에서 만난 적이...
1: 그랬소. 북경에 왔군. 언제 양상 마을을 떠났소?
6: 1년이 넘었어요. 잘 지내셨죠? 아직 북경대학에 있어요?
2: 어머, 도정아, 두 사람 아는 사이였어? 그런 줄 몰랐는데.
1: 1년 전에 알게 됐어. 아주 중요한 시각에. 그리고 아주 공교로운 곳에서. 그때 도정 씨는 내 매부와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었어. 참, 그런데 도정 씨, 왜 거기서 교편을 잡지 않고 지금은 뭘 하고 있어?
2: 얜 지금 수족을 꼼짝 못하게 메웠어요. 그놈의 훈장님한테.
7: 아니, 그건...
8: 갱디평, 이리 좀 와요.
2: 알았어. 저 두 분 얘기 나누세요. 나 먼저 가볼게요.
1: 그럼.
6: 가천 오빠, 아, 이렇게 불러도 되죠?
1: 물론이지. 허댕이도 날 형이라 부르지 않소.
6: 네, 가천 오빠. 아까 일부 청년들은 투쟁하고 반항해야 비로소 출로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만은 생각되지 않아요.
1: 그럼 순종만 하는 백성이 돼야 출로가 있다는 거요?
6: 모르시겠지만 나도 싸워도 보고 반항도 해보고 했지만 점처럼 출로가 없더군요. 가천 오빠, 제가 너무 비겁하죠?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죠?
1: 그런 게 아니요, 도정 씨. 내가 비유해 말을 하지. 나무 목자 하나는 외나무요. 둘이면 도정씨 성씨인 그 림이요. 셋이면 큰 삼림이 되며 그때는 광풍도 넘어뜨리지 못하오. 당신 혼자 싸우면 실패하게 되지만 집단 투쟁 속에 투신하여 개인의 운명을 군중의 운명과 결합시키는 날에는 당신은 큰 삼림이 된단 말이오.
6: 가찬 오빠, 참 뜻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다만 내겐 거상한 넋이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밤 오빠네들이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참...
1: 어떻단 말이오?
6: 민충이 같죠 뭐.
1: 도정 씨는 개인의 울타리를 벗어나 넓은 세계를 보아야 하오. 도정 씨는 아주 순진하고 좋은 사람이오. 그리고 여러 방면에 걸쳐 알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소. 네, 2, 3일 내로 책을 보내주겠소. 철의 흐름, 괴멸, 그리고 고리끼의 어머니, 이런 책들을 보내줄 테니 잘 읽어보세요.
6: 네, 고마워요, 가찬 오빠.
0: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쪽에 갔던 백리평이 어느새 다시 다가왔다.
2: 가천 오빠, 도정인 정말 성실하고 똑똑해요. 우린 얘를 붙들어 맨 밧줄을 끊어놔야겠어요.
6: 리평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1: 우린 도정 씨를 믿어.
6: 가천 오빠, 난 혁명으로 나라를 구원하는 도리를 몰랐어요. 오늘 여기 와보고 많은 걸 느꼈어요. 내일 꼭 책을 보내주세요.
1: 알았어, 내일 보내주지.
6: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0: 림도정은 백리평의 입에서 여영택의 얘기가 나올까봐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백리평의 집을 나섰다. 밤 깊은 거리, 로가천과 라대방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1: 라동무, 오늘은 왜 그리 우울하오? 혹시 백리평과 다퉜소?
4: 나와 백리평이 연인 사이라는 소문은 난지 오란데 난 백리평을 잘못 본 것 같소.
1: 왜 그런 말을 하오?
4: 날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그렇다고 헌영을 따라다녀서는 안 되지. 최석과 헌영은 몇 년 동안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 건 모르오? 가천 놈보, 난 백리평이 정열적이고 진취적이어서 진심으로 사랑했소. 그런데 요즘 리평인 책도 안 읽고 그저 연극에만 정신이 팔려했소.
1: 라동무, 난 이 문제를 동무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소. 단지 사랑 문제일 뿐이니까.
4: 가슴 놈보, 무슨 말인지 알겠소. 그런데 정말 이상하오. 여자들한텐 관심이 없어 보이던 동무가 어떻게 림도성한테 그렇게 열이 올라 몇 시간이나 담아할 수 있어? 백리평의 말대로 그 여자는 벌써 붙들어 맨 밧줄이 있는 건 뭐로? 그 여자의 애인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난 그 사람을 쟁취해보려 했으나 용이치 않더군.
1: 어떤 소리? 그 여자에 대한 얘기는 내 우리 매부한테서 들어서 좀 알고 있어. 투쟁 정신이 강하고 정의감이 있는 여자요. 그 여자가 북대하였을 때 9.18 사변 문제를 두고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매보와 말다툼까지 했었소. 그 태도와 대바른 정신에 나 마음이 끌렸댔소. 그가 지금 좋지 못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데 우리가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할 게 아니오. 아니 그래 내가 허튼 소리 그만두어.
4: 알았어, 롱담이요, 롱담. 나도 알고 있어. 가천 동무는 우리 사업을 위해서 지금껏 개인을 생각한 적이 없지. 언제나 여자들과 사귀지 않는 건 더 말할 것 없고. 나는 그렇지 못하오. 백리평 같은 여자를, 여자란 말은 하지 말지. 가천 동무처럼 여자의 관심을 끊어야지.
1: 난 목전의 정세를 놓고 볼 때 그런 남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할 수 없다고 보. 림도성인 내 보기엔 완강하고 순박한 성격과 반항 정신을 갖고 있어. 우리는 그 사람을 키워서 옳은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오.
4: 옳소. 그 여자를 혁명의 길로 이끌어야지.
1: 묻지만 말고 진지한 얘기를 해야겠소. 나도모, 동무는 가능한 북경대학에 그냥 남아있어. 압박이 심해지면 우리는 공개 활동을 못하게 될 것이오. 동부와 서위가 있어야 적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가 필요할 때 불의의 습격을 가할 수 있어. 리맹유는 지금 당산광산에 들어가서 노동자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어.
4: 정말이오? 가서 넘어 나도 가겠소.
1: 그런 소리 마오. 자, 그럼 잘 가시오.
0: 로가트는 멀리 어떤 사람이 마주오는 것을 보고 라대방을 가만히 떠밀어 보내고는 몸을 휘청거리면서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3: 도서씨, 밥을 짓고 있었어?
6: 아, 네, 헌영씨. 리평 언니한테서 오는 길인가요?
3: 맞어. 리평이한테 갔다가 도성씨가 기다릴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책들을 들고 왔지 뭐요. 지난번에 빌려준 책은 다 읽었소?
6: 네. 그런데 반듀링론, 철학의 빈곤 이런 책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일단 한 번씩 다 읽어보고 다시 반복하여 읽으려고요.
3: 도성씨는 온 하루 책만 읽는 게 아니요. 책만 먹고 사는 것 같소.
6: 그렇긴 해요. 배고프면 강낭떡을 만들어서 한쪽으로 먹으면서 책을 읽어요. 그러니 책을 넣을 새가 없더군요. 책을 읽으면서 난 마치 밝은 빛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영씨, 그차 나도 물어볼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3: 에이고, 책벌레의 질문 습관이 또 도졌구만. 그래, 실컷 질문해보.
6: 한영씨, 형이상학과 형식론리학은 같은 것인가요? 변증법의 3대 원칙을 아무데나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럼 부정의 부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3: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한단 말이오.
0: 헌영은 림도정의 질문에 손을 내저으면서도 곧잘 재미있고 조리있게 설명해 주었다. 림도정은 새로 알게 된 이 벗들로 해서 전에 없던 긍지와 행복을 느꼈으며 시들어가던 청춘의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느낌을 느꼈다.

0: 설쇠로 집에 갔던 여영택은 개학전으로 돌아왔다. 모든 게 변함없는 듯 했지만 림도정한테서 여영택은 남모를 변화를 감지했다. 림도정은 남편인 여영택에게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로가천이네를 알게 된 경과와 그의 사상적 변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여영택은 점점 미간이 찌푸려졌다.
1: 도정씨, 당신은 참 많이 변했구만.
2: 제가 뭐 변했다고 그래요? 전 그냥 그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솔직히 들려준 것뿐이에요.
1: 안나 까리리나의 이런 구절이 있어. 눈동자를 보면 연애를 하는 젊은이를 알 수 있다. 도성씨 눈빛이 달라졌어. 틀림없이 누구에게 유혹당한 눈빛이요.
2: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제가 유혹당하다니요?
1: 제발 그러지 마. 도성씨, 그들과 휩쓸리지 마. 이건 목이 날아날 일이요.
2: 아니, 덕모 며칠 새로 사귀고 책 몇 권 보았을 뿐인데 목이 날아날까 봐 무서워하다니요? 왜 그렇게 예민해요? 우리가 앞장서서 국가를 위해 유익한 일을 하면 안 되는가요?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열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3: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제18차 당대회 이후 습근평 총서기는 흑룡강성을 여러 차례 시찰하면서 일련의 중요 지시를 내려 룡강의 전면적 전방위적 진흥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룡강은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힘차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3년 전 총서기가 마카시의 림장과 농촌에 대한 현지 시찰을 진행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최북단을 찾아 록수청산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드론이 점점 많이 투입되면서 연말까지 림장 관할 구역에 대한 순찰을 전면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마카 림장은 보호와 발전을 병행해 산림 지속 가능 경영 면적을 3만 2,300무 달성하고 조경림 160헥타르를 육성했습니다. 올 8월 마카 림업국과 농부산천회사가 처음으로 야생 홍월귤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수확 시즌 거래액이 1,6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확에 참여한 1,500여 명의 직원 1인당 평균 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록수청산이 가져다주는 가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 현지 자작나무 수액 채취량이 전년 대비 15배 가까이 증가했고 북극 블루베리 와인 등 5가지 제품이 흑토우품으로 선정됐으며 또 마카 목이버섯은 전국 명특우신 농산물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통적인 림하 제품들은 또 창의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북극촌의 눈사람 나무집 민박집에서 사서연 씨는 가을 관광 성수기에 대량으로 모여들 손님들을 맞기 위한 준비로 바쁩니다. 지난 3년간 북극촌에서는 민박과 호텔 130여 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변두리에 방치돼 있던 12동의 별장도 활성화돼 관광 종합단지로 탈바꿈했으며 현재 3개 동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마카시는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확고하게 걸어왔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마카시는 총 245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수입이 23억 원을 넘어서며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한 배 이상씩 동반 성장했습니다. 흑룡강성 15차 5개년 계획요강은 국제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신흥시장 및 핵심 권역과의 협력을 전면 강화해 다원화된 개방협력 구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은 220개 국가, 지역과 무역 교류를 진행했으며 전년 대비 27개가 증가하는 등 대외무역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성 대외무역은 수출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국제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높아지는 량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월 한 달간 수출입 증가률은 28.4%, 수출 증가률은 61.8%에 달해 동북 세계성 한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 배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성의 대외무역 협력 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쌍방 매입 판매 품질 제고 및 규모 확대 3년 행동을 토대로 러시아 시장 기반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전성 대러시아 수출입 총액은 1549억 3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9% 증가했습니다. 그중 수출액은 301억 1천만 원으로 26.1% 상승했습니다. 이와 함께 1대1로 연선 시장이 활기를 띠며 신흥 해외 시장 육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출 인증 기준, 원산지 증명서, 세관 검역 등 핵심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치치할 논자산 유업과 수화 송북 식품은 예멘, 이스라엘 시장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림전현 흑룡강 태급 농업과학기술발전 유한회사에 들어서면 자동화 생산 라인이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찰옥수수는 세척, 증자, 탈피, 진공포장 등 여러 공정을 거쳐 단 몇 분 만에 개봉 즉시 먹을 수 있는 신선 옥수수 제품으로 탈바꿈합니다. 멀지 않아 이 옥수수들은 곰돌이 바이바이 캐릭터 로고가 인쇄된 선물 상자에 담겨 냉장 물류망을 통해 전국으로 반출될 예정입니다. 왕초 총경리에게 있어 옥수수 제품이 전국 시장을 뚫은 비결은 다름 아닌 좋은 품질입니다. 기업은 맞춤형 농업을 전개하면서 고객 수요를 품종 선정, 포장 관리, 수확 가공, 품질 검사에 이르는 전사슬 표준화 프로세스로 정밀하게 전환하고 밭에서 식탁까지 각 단계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초 총경리는 현지 한랭지 흑토의 천연 생태 우세를 활용해 녹색 생산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자체 개발한 탈피 옥수수 알갱이 등 특허 제품으로 옥수수의 천연 영양과 식감을 보장하며 제품 품질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는 기업과 협력사 간 신뢰의 신용 계약이며 제품 품질이

보장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약속을 눈에 보이는 증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일된 표준 생산 방식은 기업 고품질 발전의 핵심 동력인 동시에 고객과의 협력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00톤의 플로토 유리를 가득 실은 1,000톤급 바지선이 감옥사 국제항구에서 출항해 할빈으로 향했습니다. 이로써 20년간 중단됐던 송화강 감옥사 할빈 화물 운송 항로가 정식 재개됐음을 알렸습니다. 감옥사에서 할빈까지 이어지는 송화강 수로는 한때 우리 성 물자 운송의 수상 대동맥이었습니다. 20세기 말 도로와 철도의 급속한 발전, 송화강의 갈수기 수위 하락, 수로 수심 부족, 항만시설 노후화 등 요인으로 인해 화물 물량이 점차 육로로 전환되면서 이 화물 수송 항로는 운항을 중단하게 되었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성은 송화강 수로 정비 사업을 가속화해 대정자산 허브 선박 관문이 정식 가동됐고 하류 주요 얕은 수역 항로 건설이 순차적으로 추진돼 1,000톤급 선박의 통항 조건이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첫 운항에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감옥사 해사 부문은 전 구간 수로 검수를 완료하고 주요 물자 운송을 위한 녹색 통로를 개통했으며 동시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제20회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중국 국가체육대표단이 일전 북경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대표단은 총 1,274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선수단 815명이 38개의 정식 종목, 369개 세부 종목에 출전해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우리성에서는 탁구스타 왕만욱을 비롯한 선수 6명과 코치 2명이 국가대표단에 선발됐습니다. 일전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체 중소기업 장관급 회의 시리즈 행사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체 중소기업 국경 간 투자 세미나에 할빈 중한 국제혁신 창업센터 김학봉 총경리가 참석해 중한 협력 강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초기 투자, 중소기업 과학기술 혁신, 단지 역량 강화, 특색 산업 클러스터 등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류가 진행됐습니다. 김학봉 총경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체 각 경제권의 기업 대표, 투자기관, 단지 운영사들과 함께 중소기업 국경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미나 외에도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체 플랫폼 회의, 중국 중소기업 발전 촉진 센터 실무 회담에 참석했으며 광주 개발구 산업 플랫폼도 현장 시찰했습니다. 할빈 중한 국제혁신창업센터는 향후 중한 과학기술기업, 투자기관, 산업단지 간 프로젝트 협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선별, 기업 상호 방문, 투자 융자 매칭, 산업 착지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생의 대도관제를 떠나서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19번째 시간입니다. 곽상이 영부에 도착하자 류키영이 성난 얼굴을 해가지고 방공굴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곽상이 공손하게 경례를 붙였다.
1: 보고! 과례다, 방금 누가 총을 쏘라고 했어? 어?
0: 류키영은 평소에 곽상을 부를 때 늘 꾀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광연장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곽상은 사태의 엄중성을 느꼈다. 하지만 오면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지라 웃음 띈 얼굴로 넉살 좋게 말했다.
2: 아, 영장공지, 저는 큰 과오는 범하지 않지만 자그마한 잘못은 늘 범하곤 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그렇게 성을 내지 말고 비판해 주십시오.
1: 내가 묻는 건 방금 누가 총을 쏘라고 했는가 말이오.
2: 아, 형장동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금 영기 취사원들이 가 있는 마을로 적기들이 덮쳐드는 걸 보고 전 그들을 오마할 생각이서.
1: 삼련장 동무,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겠소 안 하겠소? 동무는 내가 정한 규정을 아오 모르오.
2: 압니다.
1: 그럼 왜 내가 세운 규정을 지키지 않소?
2: 영장동지는 저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저의 결함을 모를 수 있습니까? 저에겐 제멋대로 하려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0: 곽상은 이렇게 말하며 몇 걸음 다가가서 반죽 좋게 웃었다.
2: 저 영장동지, 담배가 있습니까? 담배나 한 대 주고 비판해 주십시오.
1: 난 동무와 농담을 하고 있을 새가 없어. 동무는 늘 수상들 앞에서 얼렁뚱땅해서 자기의 잘못을 덮어감추는데 오늘은 안 돼.
0: 곽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류키영은 기고만장해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더니 뒷짐을 지고 두 다리를 보태고 섰다.
1: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한 규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동무의 안중에 내라는 상급이 있어 없어? 일령의 영장이 동무요 아니면 나요? 내가 모르는 자라오? 국내에서 몇 차례 전투를 괜찮게 하더니 죄밖에 없는 것처럼 잔뜩 콧대를 숙여들고 나를 곳곳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려 한다는걸. 나 아직도 죽지 않았으니 동무 같은 헨내기는 어림도 없다는 걸 똑똑히 알아두라고.
0: 방금까지 웃음 띈 얼굴로 류키영을 쳐다보던 곽상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지더니 정경심은 다무덥이 사라지고 말투가 대본에 거칠게 바뀌었다.
2: 난 지금까지 그런 너절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1: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동무 자신이 잘 알 거요. 오늘 사건이 바로 좋은 신뢰로 될 수 있어. 도대체 오늘 어떤 동기에서 그랬는가 하는 걸 고백하오.
2: 난 별다른 동기가 없었소.
1: 뭐? 별다른 동기가 없었다고? 속이 킹겨나서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겠지. 어떤 사람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동기가 있는 법이란 말이야. 지난번 적들을 유인할 임무를 잘 완성하지 못해서 난 상급의 비판을 받았지만 동무는 오히려 표창을 받았지. 그래, 동무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 안 그래?
2: 지금 뭐라고?
1: 그럼 웬 내가 시험 규정을 집행하지 않았는가?
2: 그 규정은 얻어맞는 전술이기에 집행하지 않은 거요.
1: 뭐? 얻어맞는 전술이라고? 좋아, 지금 동무가 되려 날 비판하는 셈이군. 그래, 한번 따져보자고. 돌아가리는 적기를 붙들어놓고 한 시간이나 폭격을 하게 한 건 대체 무슨 전술이여? 우리 영위에서 입은 모든 손실은 동무가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난 지금 곧 동무를 체포할 때 대해 토론해야겠소.

0: 선부가 자리 잡은 것은 청평리라고 하는 작은 산간 마을이었다. 적기가 날아왔을 때 이 마을도 폭격 피해를 입었고 적지 않은 집들이 불에 탔다. 등군과 주부는 전사들을 인솔하여 인민들을 구해내고 불을 껐다. 그들은 지금 시내 물가에서 세수하고 나서 마주 앉았다.
1: 도놈아, 적들이 하늘을 독차지하고 우리를 못살게 들먹는데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게 아니오?
2: 적들에게 우리의 행동이 발각되었는데 난 이번 싸움이 또 실패할까봐 걱정돼요.
1: 이젠 적들이 우리 지원군의 참전을 알았고 우리에게 여지없이 녹아났으니 더욱더 발광할 거요.
2: 그렇소. 우리와 적들의 정면 대결이 시작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작전 계획이 적군을 의식하고 짜여져야 하지.
1: 그러나 적들은 우리보다는 조선의 지형 지물에 익숙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역시 우세를 점했다고 봐요.
2: 맞는 말이야. 우린 항일전쟁, 해방전쟁을 금방 겪었고 조선에 와서도 전쟁 경치는 큰 차이가 없기에 전쟁은 우리 쪽이 유리하지.
0: 이때 곽상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다가왔다. 곽상은 아직도 흑투성이었다.
3: 아니, 아이고, 우리 괴보련장이 흑보살이 됐구만. 자, 와서 와서 얼굴을 씻어.
4: 그러게. 그렇습니까?
0: 그런데 시술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 서 있던 곽상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3: 우리 낙천조의자가 메이꼴이요?
2: 그러게. 괴보련장에게서는 처음 보는 모습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오?
4: 이용장이 저에게 책보를 주겠답니다.
3: 왜서?
2: 보안이 또 애를 먹인 모양이지.
4: 아니, 이번에는 안 그랬습니다.
3: 그럼 영장이 대체 무슨 일로 괴보련장에게 책보를 주겠다는 건데?
4: 아까 적기가 날아와서 우리를 어떻게나 깔보는지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몇 방 가려줬습니다. 그런데 영장은 제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 그게 대체 무슨 규정이요?
4: 비행기를 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2: 뭐? 비행기를 쏴서는 안 된다고?
3: 좋아.
4: 좋아. 그럼 정치위원 동지도?
3: 아니, 내 말은 육형의 규정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오.
4: 그럼 정치위원 동지는 무슨 뜻입니까?
3: 난 벌써부터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서. 이건 넓이 보면 작은 문제 같지만 기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요. 이건 정신적으로 적들이 우리를 압도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적들을 압도하는가 하는 문제요. 한 사람은 쏘겠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쏘지 못하게 하는데 이건 두 가지 사상이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의견이 옳은가? 출국한 후 우리는 사납게 달려드는 적기의 날개 밑에서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보내고 있어. 돌이켜보면 우리가 소극적인 방어만 지나치게 강조한 것 같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의 비행기는 접어들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존재로 여기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일단 미군 비행기가 날아오기만 하면 방공굴이 기어들어가 숨도 바로 쉬지 못하면서 모든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어. 이게 그래, 적들한테 정신적으로 압도된 게 아니고 뭐요? 전투를 한두 번쯤 잘하지 못하는 건 별 문제지만 부대가 적들한테 정신적으로 압도된다면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요.
2: 요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이 아니야.
3: 날이 어둡자면 아직 도어 시간 있는데 지금 곧 관당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전문 토론하고 사상을 통일하는 게 어떠소?
2: 섣부른 당김이 빼랬다고. 오늘은 우리가 경험을 종료할 만한 생동한 신뢰가 있었으니 마침 잘 됐소.
3: 연락병!
5: 네!
3: 지금 곧 관당위원회를 한다고 통지하오.
5: 알겠습니다.
0: 관장과 정치위원의 말에서 크나큰 힘을 얻은 곽상은 흐뭇한 기분으로 단 지휘부를 나왔다. 곽상이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 이번에는 류키영이 찾아왔다.
3: 좀 이따 단당위원회를 한다고 통지했는데 무슨 일로 급히 찾아와서?
5: 정치현 동지, 제가 보기엔 조선에 온 다음 부대에는 확실히 엄중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불리할 것 같습니다.
3: 그래, 무슨 문제요?
5: 정치위원 동지께서 진작 보완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건 교류 문제입니다.
3: 교류 문제?
5: 네, 이 문제에서는 특히 무리형이 엄중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사부에서 포치한 매복전에서는 이련 련장이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급에서 이미 정확히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군인 집회가 막 끝나자마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3: 당무가 반영하려는 건 오늘 발생한 문제겠는데 무슨 문제인지 어서 말아.
5: 네, 아까 적기가 마을을 공습할 때 모두들 잘 은폐하고 있었으므로 원래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일령의 3련 련장이 영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제 배짱대로 놀아나는 바람에 1시간 남짓이 비행기의 폭격을 받았고 우리 영에서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3: 계속 말해보.
5: 곽상 동맹에게는 확실히 우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리를 지키지 않은 이런 결함을 엄하게 대하지 않고 필요한 책벌을 주지 않는다면 그 본인에게도 좋은 점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3: 그럼 동무는 그 동무에게 어떤 책벌을 줄 생각이요?
5: 그건 상급에서 고려하는 대로 해야죠.
3: 우리의 결정보다는 동무의 의견을 먼저 말해보.
5: 혹시 저의 생각에 빈틈이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3: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빙빙 해돌지 말고 시원하게 말아.
5: 철직 처분을 주자니 너무 중한 것 같고 일반적인 경고 처분을 주자니 너무 경한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과오등기 처분을 주고 당적으로는 대중 앞에서 경고 처분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0: 두 분은 류키영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없었다. 류키영이 등군을 바라볼 때 등군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천둥같이 화를 냈다.
6: 형동무, 동무는 도대체 어찌 된 인물이야?
5: 네?
6: 우리가 실패한 제1차 작전에서 이련 련장은 우경적이었지만 오늘 적기와의 대결에서 곽상은 적극적으로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 그들 두 동무들 어떻게 동등하게 대한단 말이오? 그는 바탕이 좋은 동무란 말이오.
5: 정말 듣고 보니 团장 농재의 말씀이 옳습니다. 지난날 저도 그 동무는 바탕이 좋은 동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일들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일은 사생활에 관계되는 일이기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3: 말해보라니까.
5: 상급 앞에서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지만 정치위원 동지가 결코 말하라고 하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그 허물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일이오?
5: 아시다시피 양설 동무는 나와 결혼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번에 집에가 떠오더니 태도가 반판 달라졌습니다. 그는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6: 어? 그래서?
5: 이번에 그들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딱히 모르고 있습니다. 전 이런 사생활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뒷조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급에서 그렇다는 건 알아주십시오.
3: 됐어, 됐어.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는구만. 이제 회의 시간이 다 됐어.
6: 나만 참...

0: 모두들 낮에 비행기를 썼던 일을 두고 법석 끌고 있었다. 등군과 주부는 회의장에 들어섰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신을 벗었는데 곽상과 삼명영장 선양은 신을 신은 채 구두리에 올라와 있었다.
1: 아니, 동무들은 왜 신을 벗지 않았소?
2: 벗었다 신었다 하자니 시끄러워 그럽니다.
3: 네, 저도 이 신을 한번 벗었다가 다시 신자면 한참씩 낑낑거려하기에 그대로 신었습니다.
1: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당위 위원들과 간부들부터 이 신작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되겠소? 동무들, 모두석께서는 조선에 나온 우리가 조선인민들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벌써 생활작품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다음번 단당위원회에서는 전문 이 문제를 토론하겠습니다.
0: 그 말을 들은 곽상과 손양은 무리를 수긋하고 신을 벗더니 문 밖에 내놓았다.
1: 자,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행기를 쏴야 하는가, 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전문적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모두들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바랍니다. 자, 3명의 손량 영장은 청년간사로 있을 때부터 발언을 잘했으니 먼저 말해보시오.
2: 그럼 제가 먼저 말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전혀 문제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공대에서 전쟁할 때 늘 비행기를 쏘았습니다. 홍산보에서도 비행기를 쏘았고 이도구에서도 쏘았으며 대동에서도 총으로 비행기를 쏘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들의 비행기가 좀 많아진 것이 문제가 되는 듯한데 제 보기에는 쏴 돌구지 않고 가만 내버려두면 그놈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적들의 비행기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뽑아갈 수도 있습니다. 웃지들 마십시오.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어젯밤 행군할 때 제가 제2군 동무들을 만났는데 그 동무들의 말에 의하면 적게 한 대가 후퇴하는 인민들에게 기총 사격을 퍼붓다가 그만 전서대에 부딪히기까지 했답니다.
4: 놈들이 발광해도 분수가 있지.
3: 그런 놈들이야. 기관총 한 배집으로 넉넉히 떨굴 수 있지.
2: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미군 비행기를 탑승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극적인 반항공만 하는데 어떤 간부들은 노래도 부르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사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다속한단 말입니다.
1: 그건 어째서?
2: 말을 하면 비행기가 듣는답니다.
1: 참, 듣다 듣다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는 거.
2: 참, 답속이지 않고 이러고 있다가는 숨도 쉬지 못하게 될 겁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1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5: 北京时间 8点整.
6: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7: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